0: 기를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1: 4월 15일, 协회 지원자 전왕 社团 法人 부다 与 당地 老人 공통 온신 시간 一碗热腾腾的面条传递着彼此的关怀，也让人在简单的问候中感受到真挚的温暖。
0: 이어 4월 26일에는 협회 회원들과 자녀들이 전북 체육대회 후원으로 현대 축구 경기를 관람하였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응원하며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함께 즐겼고 아이들과 함께한 뜻깊은 경험 속에서 서로의 마음도 더욱 가까워지는 하루네요.
1: 4月26日，协会会员及子女在体育大会的支持下，共同观看了现代足球比赛。 大家齐心加油，在热烈的现场氛围中共享快乐，孩子们也收获了难忘的体验，彼此的情感更加紧密。
0: 이처럼 4월 한 달 동안 한중우호동행협회는 나눔과 연대, 그리고 따뜻한 동행을 실천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게 하여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권리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 通过这一系列活动，韩中友好同行协会在4月持续践行了分享、廉洁与温暖同行的理念，今后也将继续与社区携手，为移民的稳定融入与权益保障不断努力。 역시 나눔을 하면 할수록 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저희 한정 우호 동해협회는 지역사회랑 아주 든든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주민들과 지역주민분들 다 같이 어울려서 수수처장하는 재미가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활동 쭉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아디지 말고 많이 보내주세요.
0: 보내주세요. 와,
2: 정말 많은 활동이 하셨네요.
0: 네, 맞아요. 네.
2: 5월 달에도 정말 행사 많은 달이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0: 네, 그럼요. 어린이날?
1: 저 어버이날도.
0: 또 스승이날도 있고요.
1: 네. 오, 부부날까지 있어요.
0: 근데 여기까지 생일까지 겹치면은 진짜 지갑을 얇아지는 달이네요.
1: 저희 집에 진짜 그래요.
0: 진짜요?
2: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이주 아줌마들의 속마음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아내이기도 하고 며느리, 하부모, 게다가 직장인까지 다 해내고 계시잖아요.
0: 이거 이야기 시작하면은 할 얘기가 정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2: 할 말 많으면 좋은 거죠.
1: 저 3个女人一台戏. 여자 셋만 모여도 시끌벙적한데 아줌마들 모이면 숫다가 터져 나오는 거 당연하죠.
0: 네, 그러네요. 진짜 맞아요.
2: 맞아요.
0: 완전
2: 공감.
0: 공감돼요.
2: 네, 네. 우리 협회에 크고 작은 봉사 활동 정말 많이 하잖아요. 중국에서 이런 말도 있어요. 百善 孝为先. 100가지 성행 중에서도 효도가 으듬이다. 우리 협회에서는 봉사 많이 해봤는데 그럼 다가온 어버이날에 집에서 어떤 효도 봉사 해볼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볼까요?
0: 네,
1: 네, 좋아요.
0: 좋아요.
2: 네, 어버이날 중국이랑 한국이 날짜부터 다르잖아요.
0: 네, 맞아요. 중국에서는 어머니날은 5월 첫째 주 일요일이고요. 아버지날은 6월 둘째 주 일요일이네요.
1: 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머니날에 엄마한테 전화드렸는데 아버지날은 자주 깜빡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0: 네, 맞아요.
2: 저도 그래요.
0: 저도요.
2: 그럼 그런 점에서 한국은 5월 8일에 부모님이 두 분 다 챙기니까 한 번에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아무도 서서파태지 않으니까 좋아요.
0: 두고 보니 그러네요.
2: 네, 저는 시아버님만 계셔서 어버이날이면 가족끼리 모여서 주로 외식해요. 두 분도 한국에서 오래 지내셨잖아요. 어버이날에 보통 어떻게 보내요?
0: 저희 집에는 형제 자매가 많아서 어버이날 그마다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외식도 하고 가끔은 다 같이 여행도 가요.
2: 오, 그래요? 국내 여행 가시나요?
1: Or 올 초에 중국 여행은 절대 비추예요. 노동절 기간이라 일주일 가량 쉬거든요. 관광지 가면 사람이 구경만 하다 올 수도 있어요.
2: 아, 맞아요, 맞아요. 풍경 보러 갔다가 사람 물결만 보고 오는 셈이죠.
1: 정말 그래요. 사진 찍으면 배경이 풍경인지 사람들인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0: 네, 그래서 저희 집은 주로 국내 여행만 다녀요. 그리고 남편이 아이들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있잖아요. 수업이랑 연계해서 경화도 하고 저도 함께 한국 문화도 같이 배우니까 너무 좋아요. 네, 그 가족이 많다 보니까 다 같이 움직이기가 너무 좀 어려워요.
2: 네.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1: 와, 남편분은 네. 진짜 멋지시네요.
0: 네네.
1: 저의 가족은 다들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서 시간 날 때마다 꼭 한 번씩 얼굴 보려고 해요. 같이 밥도 먹고 가끔 쇼핑도 하다 보니 그렇게 다 추억으로 남더라고요.
2: 그렇고 보니 우리도 이제 부모 되잖아요.
0: 네, 맞아요.
2: 어버이날이 다가오는데 혹시 아이들한테 받고 싶은 선물이 있나요?
0: 제가 그냥 비싼 선물보다 하루라도 엄마 좀 덜 부려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큰 선물이죠.
1: 그러게요. 저의 애들은 아직 어려서 그렇지 유치원이나 학원에서 선생님이 드리려고 챙겨온 카네이션이나 케이크를 저희한테 줘요.
2: 아,
0: 네. 저희 집에 애들 다 커가지고 지금 5학년, 6학년 됐거든요. 가끔 손편지도 썼고요. 요즘에 그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그 중국에서 유행한 노래도 불어줘요.
2: 정말 감동이네요.
0: 네, 네 맞아요.
2: 저희도 한국에 산 지 오래돼서 그런가 자연스럽게 한국식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아,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요. 5월에 결혼식 엄청 많잖아요. 선생님도
2: 맞아요.
1: 5월에 신부시죠?
2: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참, 이번 주말에도 결혼식 가다 와야 돼요.
0: 혹시 다문화 가정 친구 결혼식인가요?
2: 맞아요. 저희처럼 중국 신부가 한국 신랑의 결혼식이에요.
1: 5월에 신부하면 이제 꼭 결혼하는 친구들도 있고 앞으로 한국 분이랑 결혼을 꿈꾸는 분들도 계시죠. 선배로서 추보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혹시 결혼 후에 겪게 되는 문화 차이나 같이 살면서 느끼는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해주실 만한 조언 있으실까요?
2: 네, 갑자기요?
0: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다문화 가정이다 보니까 서로 다른 문화 때문에 이런저런 갈등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오늘 한중 동행 라디오 같이 들으면서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도 되고 혹시 오해도 있더라도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2: 결혼 얘기라면 저한테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물론 중구도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0: 네.
2: 제 고향에서는 양가 친척들이 신혼 부부들 차례차례 자기 집에 초대해요. 오셔서 도담도 해주시고 평소 어떻게 사는지도 보여주면서
0: 네.
2: 신혼 부부가 자연스럽게 더 배워가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신혼 부부가 시부모님이나 친척 어른들께 먼저 전화가 인사드리는 게 예의잖아요.
0: 네, 그렇죠. 네.
2: 그래서 중국은 어른들이 먼저 신혼 부부한테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0: 네, 한국에서는 집으로 초대해서 가족끼리 간단하게 식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물은 집집마다 다 다르기도 하고요. 네,
1: 중국에서는 짜예 가연이라고 해서 집에 손님을 초대해 정말 정석호 대접하는 게 최고의 일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좀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네. 저뿐만 아니라 주변 몇몇 친구들도 조금 서운했었어요.
0: 네,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머릿속에 아, 이 문화 차이구나 생각해도 마음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서는 서로 잘 소통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맞아요.
2: 소통이 정말 중요해요. 사랑이 다가 아니고 그 사랑을 잘 지키려면 소통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이거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0: 아, 참. 초초 선생님이 가족이나 아동 상담 전문이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선생님께 어떻게 위로를 드리면 좋을까요?
1: 물론 위로의 말도 중요하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이 꼭 필요한다고 생각해요.
0: 네.
1: 사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서서히 적극하게 되잖아요.
0: 네.
1: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편분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1: 꼭 부부의 날도 다가오니까 남편분이 따뜻하게 챙겨주신다면 그 진심이 잘 전달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520520 부부 사이에 꼭 챙기는 날이죠.
1: 맞아요.
2: 그러게요.
0: 맞아요.
2: 부부의 날에 무슨 선물이 올지 벌써부터 궁금해요.
0: 네, 궁금해만 하지 말고 우리가 라디오에서 형부한테 직접 말해볼까요? 어때요?
2: 저만 하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할까요?
1: 남편 이름을 직접 불러요? 근데 라디오 안 들으면 모르실 수도 있어요.
0: 그럼 우리 모든 아내분을 대표해서 여보라고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2: 아, 이거 진짜 재밌어요. 그 뭐라고 외칠까요?
0: 여보, 우리 부부의 날 선물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다 같이 해볼까요?
1: 아, 근데 우리 남편도 분명히 나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0: 그래도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자, 준비 시작!
3: 여보, 우리 부부의 날 선물 기다리고 있어요.
2: 참 재밌네요.
0: 네.
1: 5월은 진짜 행사카 줄줄이 이어지네요.
0: 네.
1: 청취자 여러분,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5월 보내시길 바랄게요.
0: 네. 지금까지 한종 동행 라디오 5월의 선물 따뜻한 동행 1부와 함께 했는데요. 2부에는 특별 캐스트 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덕분에 저희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는 부한비였고요.
1: 저는 장초초입니다.
2: 오늘 정말 재미있고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가족 노래 들으면서 잠시 쉬어다가 2부에서 더 신나게 들어올 거예요. 모두 이따 다시 만날게요.
0: 다시 만나요.

0: 네, 안녕하세요. 한종 동행 라디오 5월달 2부에 아주 소중한 손님들이 와주시는데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와우, 소리만 들어도 오늘 스튜디오가 완전 어린이날 분위기인데요. 그럼 우리 신나게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1: 네.
0: 오, 좋아요. 먼저 오늘은 1학년 대표 최연서자 지은이부터 한번 해주세요.
2: 네, 大家好, 我叫吴子仁，今年8岁，他是我的哥哥。
0: 오, 너무 잘한다. 오빠까지 소개해주니까 이번에는 오빠도 자기소개 해볼까요?
3: 大家好, 我叫吴子仁，今年9岁。
0: 와우, 역시 학교 대표로 뽑힌 이유가 있네요. 자, 이번에는 4학년 대표 자기소개 부탁할게요.
4: 大家好，我叫李诗雨，泉州西门小学4年级的学生，今年10岁。
0: 와우, 4학년이라 자기소개도 길어졌네요. 자, 이번 차례는 5학년 대표예요.
5: 大家好，我叫苏颖珍，今年12岁。泉州孝林小学5年级的学生，
0: 오, 잘한다. 오니도.
6: 大家好，我是尹真的姐姐苏颖一，今年13岁，我也在泉州孝林小学上学，今年上6年级了。
0: 와우, 전주 효림초등학교 대표들 진짜 멋지지 않나요? 오늘은 한종 동행 라디오 이종 언어 방송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초대했어요. 왜냐면은 중국에 관심 많은 친구들한테 재미있는 이야기, 새 다른 경험도 들려주려고요. 그런데 혹시 5월달에 뭐 특별한 날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1: 네, 어버이날, 어린이날,
4: 스승의날, 부처님 오신 날이요.
0: 네.
2: 우리 오빠 생일이요.
0: 어?
3: 제 생일도 5월 달이에요.
0: 그래요? 5월달에 정말 축제의 달이네요. 그럼 오늘은 특별히 지석이 생일은 중국어로 노래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
1: 네.
0: 네, 그럼 준비됐나요?
1: 네.
0: 네, 시작!

0: 행복 가득한 한 해 보내세요.
1: 와우, 감사합니다. 지서의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중구 생일 노래까지 들어봤네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중국어 어떻게 이렇게 잘하게 되나요? 뭐 비법이라도 있나요? 어떻게 공부했는지 우리 연희부터 간단하게 비결 좀 알려주세요.
2: 从小我妈妈就用中文和我交流。 但是小的时候我听不懂，后来上学后，我和妹妹每个假期都回姥姥家，姥姥家在中国的烟台。妈妈就把我们送到学习班，跟中国小朋友在一起学习，慢慢的，我们的汉语就变越来越好了。
3: 我小时候，妈妈给我讲很多很多的中国的故事。
1: 오, 역시 엄마 파워는 어디서나 대단하네요. 그럼 지금 엄마도 중국 이야기 자주 안 해줘요?
2: 네, 现在妈妈总让我们写作业，好好学习。
3: 네, 맞아요.
1: 네, 역시 엄마들의 마음이 전 세계에 다 똑같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4: 好的.
1: 혹시 다른 친구들도 중국 유치원 다녀본 적이 있나요?
5: 네, 저희요.
1: 오, 네. 혹시 중국 유치원 생활 궁금했는데 뭐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줄 수 있나요?
0: 我有很多热爱的饭很好吃。我喜欢中国的儿歌。
1: 중국 동요요? 오, 그럼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
0: 好的。

0: 박수. 야, 오늘 방송이 마치 작은 발표회로 변신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시우는 중국어 어떻게 배웠어요?
1: 我没去过中国的幼儿园，不过我会背唐诗。
0: 중국 당시 외울 수 있어요? 그럼 한번 해줄 수 있어요?
1: 白日依山尽，黄河入海流，欲穷千里目，更上一层楼。
0: 오, 맞습니다. 멀리 있는 풍경을 보고 싶으면 역시 더 높이 올라가야겠죠. 보니까 우리 친구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어를 배우고 있네요. 중국에 다녀온 경험도 많고 한국 친구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도시도 있대요. 그럼 이번도 6학년 대표 연희부터 소개해주세요.
2: 我想推荐给韩国小朋友的地方是中国的北京，因为北京是中国的首都，北京有天安门广场，还有世界有名的万里长城，还有故宫。万里长城是古代的劳动人民为了抵御外敌的入侵，用双手对其而成的。 它犹如一条长龙，雄伟壮观。人们常说，不到长城非好汉。要是站在长城上，一定要大声喊出：“我来了长城，我是好汉了。”哇哦，
0: 맞아요. 중국의 수도는 바로 베이징. 그리고 만리장성, 또 고궁까지. 중국에 가면 꼭 한 번은 돌아야 할 대표 관광지이죠. 자, 이제 윤종이 어디를 추천해 보고 싶어요?
3: 我去过烟台，还去过哈尔滨。我觉得哈尔滨很好玩。去年放寒假的时候，我跟妈妈、姐姐一起去了哈尔滨，因为那里有世界有名的冰雪大世界，白天时晶莹剔透，夜晚时五光十色，就跟动画片《冰雪王国》里艾莎公主 建造的冰雪城堡一模一样，有高高的天塔，有各国有名建筑的冰雕，还有十二生肖的雪雕等等，所有的冰雕都发出耀眼的光芒，特别特别美。哇哦，
0: 설명을 어쩜 이렇게 잘해요? 정말 동학서 왕군이 따로 없네요. 우리 듣고 있는 친구들도 당장 비행기표를 사고 짐을 정리하고 싶대요. 그럼 이번은 시우도 소개해 볼까요?
1: 刚才姐姐们介绍了哈尔滨，所以我想介绍一下上海、杭州和重庆。
0: 어? 특별히 상하이, 항저우, 重庆 세 도시를 고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1: 我觉得去外国旅行，首先要去那个城市的博物馆。所以去上海、杭州、重庆的时候，我都参观了大韩民国临时政府纪念馆，让我感受到了韩国独立运动的震撼，也体会到中国和韩国的友谊之深。
0: 오, 진짜 멋진 경험이 있네요. 하얼빈뿐만 아니라 상하이, 항저우, 重庆까지 중국 곳곳에 한국 독립운동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도 새삼 놀랍네요.
4: 저도 말하고 싶은데 아직 중국어로 말할 자신이 없어요.
0: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국어로 말해도 돼요.
4: 저랑 오빠랑 엄마랑 얼마 전에 유난 다리에 다녀왔어요.
0: 오, 네, 그렇게 몽고까지 가족 여행이라니 진짜 부럽네요.
4: 저기 가면 정말 대박이에요. 커다란 농장도 있어서 귀여운 동물한테 먹이주고 정글 어드벤처도 직접 해봤거든요. 또 호수가에서 자전거 타고 전통 의상 입고

0: 도시들 뽐내고 온 느낌입니다. 덕분에 랜선 여행 제대로 했네요.
1: 正在听我们广播的观众朋友，是不是很想马上准备行李出发了呀？
2: 中国不仅有很多好玩的地方，还有很多很多好吃的。
0: 아, 맞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 혹시 중국 어린이날은 언제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3: 저요, 6월 1일이에요.
0: 오, 역시 다들 잘 아시네요. 혹시 어린이날은 어디로 놀러 갈지 고민하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저희가 방금 소개한 중국 도시들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真的，去中国哪里玩都不会后悔。
0: 오, 아이디어 좋네요. 근데 어린이날 얘기가 나온 김에 퀴즈 하나 내볼게요. 한국에서 5월 5일에 쉬잖아요. 그럼 중국은 6월 1일 어린이날에는 쉴까요? 안 쉴까요?
1: 쉬어요?
2: 안 쉬어요?
1: 제가 듣기로는 중국에서는 어린이날에 학교에서 공연도 하고 학교들끼리 모여서 축제처럼 크게 열기도 한대요.
2: 맞아요. 저도 제 중국 동생이 예쁜 드레스를 입고 MC 보는 영상을 본적 있는데, 솔직히 그거 좀 부럽더라고요.
4: 한국에서는 어린이날에 집에서 쉬거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기억이 많아요. 어렸을 땐 그런 시간들이 참 재밌었는데, 요즘은 우리가 직접 뭔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0: 와, 진짜 멋진 말이 있네요. 이제는 받기만 하는 어린이날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어린이날을 생각하게 된 거잖아요. 이 방송 들으면서 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라구나 하고 뭉클하실 것 같아요.
2: 我妈妈也不会。
3: 我妈妈也不会。
0: 그래요. 여러분, 사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자가님한테 쪽지를 하나 받았거든요. 봤더니 연희 친구는 지금 전주 효림초등학교 전교 학생 회장이래요. 시우는 전주 소문초등학교 학급 부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은이랑 지석이는 동화 구연도 하고 태권도에 피아노 연주회까지 나가다는 거 있죠. 이쯤 되면 박수 한번 안칠 수가 없죠. 와, 잠깐만, 이번에는 진짜 큰 박수로 축하해야 할 일이네요. 윤정이는 밴드부에서 보고로 합격했다네요. 자, 큰 박수! 와, 야, 여러분 진짜 대단하시네요. 각자 자신을 위해도 자, 박수 한번. 와! 이렇게 멋진 친구들이랑 함께 하니까 오늘 방송도 최고이네요.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5월 하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까지 정말 행사도 많고 챙길 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별히 부모님이랑 선생님을 위해 요즘 중국에서 아이들이 인기 폭발인 노래를 준비해 봤어요. 한곡 불러드리고 싶어요.
0: 와우, 역시 우리 학생회장 센스 최고예요. 이런 자리 아니면 언제 또 이런 무대 보겠어요? 좋아요. 다들 긴장 풀고 준비됐으면 신나게 시작해 볼까요?
3: 네, 준비됐어요.
0: 네, 좋아요.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0: 네, 라디오 들으면서 부모님이랑 선생님 분명히 눈물 살짝 거이셨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더 잘 지키려면 꼭 알아둬야 할 정보들이 또 준비한다면서요. 부모님들 솔직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이런 걸 미리 알아두면 진짜 마음이 든든해져요.
1: 맞아요.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아동학대 예방이랑 피해 아동 보호를 전문으로 맡는 아동 보호 전문 기관들이 있어요. 이 기관들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현장 조사, 그리고 피해 아동이나 가족 상담, 치료 서비스까지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답니다.
2: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연락처는 063-283-1391이에요. 여기는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까지 관할하고 있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쓱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3: 그리고 전북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어요. 여기는 익산시 쪽 아동보호를 맡고 있죠. 아, 또 한 군데 전북 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남원시랑 인근 동부권 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4: 전북 해바라기 센터인데요. 이름이 너무 예쁘죠? 함께 알고 계시면 정말 든든할 거예요.
5: 이 밖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꽤 많아요.
1: 그리고 빠질 수 없는 톡톡 2026 드림아이 유아 발달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이건 전북교육청에서 도내 모든 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발달 검사비 지원에다 발달 프로그램 운영까지 공사립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을 다 챙겨주는 사업이에요.
0: 오, 정말 감사합니다.
1: 이런 정보는 설마 내가 쓸 일이 있겠어? 하고 지나치기 쉽지만 막상 필요한 순간에는 누군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3: 맞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정보도 어느 날 아, 그때 드러나서 다행이다 싶을 때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유쾌하게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 꼭 필요한 정보는 마음 한켠에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0: 오, 그러면 웃음도 정보도 둘 다 놓칠 수 없죠. 오늘 방송에서 두 마리 토끼 다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1: 아이 한 명의 웃음을 지키는 일은 결국 우리 모두의 관심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청취자 여러분도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과 가족들이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하겠습니다.
0: 네, 찬성입니다. 저희 한종동행 라디오는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과 지역사회를 이는 따뜻하고 유쾌한 이야기,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로 여러분 곁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종 우호 동행협회 5월의 선물 따뜻한 동행과 정해드린 정보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우리 친구들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저는 해봉초등학교 1학년 1반 오지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해봉초등학교 3학년 1반 오지서입니다.
0: 모든 선생님들 스승의 날 축하합니다. 특히 우리 낮은 선생님 사랑합니다.
1: 우리 최성주생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모두 엄마, 아빠, 어머니나 축하하고 특히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0: 어린이나 어린이들도 축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서문초등학교 4학년 3반 이시유입니다. 5월은 정말 신기하게도 소중한 날들이 한데 모여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제 친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하고 싶어졌어요.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 잠깐만 제 얘기 들어주세요. 매일 저를 위해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챙겨주시고 일하면서도 학교 활동 참여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몸살 나실 때도 불구하고 항상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엄마, 아버지 하면서 달려가 안길 때면 피곤해 보여도 싹 감추고 따뜻하게 안아주셔서 정말 정말 고마웠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저는 사랑을 먹고 쑥쑥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 가끔 말도 잘 안 듣고 방에 들어가서 몰래몰래 핸드폰하고 숙제하다가 딴 생각이 들어서 엉뚱한 짓을 할 때도 많고 놀다가 자주 넘어져서 무릎에는 항상 상처가 있는 거. 매번 또 다쳤니? 하시면서도 약을 발라주실 때는 손길이 늘 따뜻해서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포근해져요. 제가 실수를 해도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겠니? 하시면서 결국엔 다 이해해 주시고 한 번도 미워하신 적 없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 꼭 전하고 싶었어요. 앞으로는 엄마, 아버지께 예쁜 말만 하고 착한 마음을 전하는 사랑스러운 아이가 되고 싶어요. 이런 마음 평소에는 쑥스러워서 잘 못 전하지만 오늘은 꼭 말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항상 함께 웃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항상 저를 다정하게 보살펴 주시는 선생님들께 먼저 큰 절을 올립니다. 1학년 때 저를 가르쳐 주신 고연경 선생님, 2학년 때 저와 함께 해주셨던 진주원 선생님, 3학년 때 저를 이끌어 주셨던 윤대성 선생님, 4학년 담임 김태임 선생님, 그리고 방과 후 수업을 해주신 선생님까지 한 분 한 분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유치원 때 저를 돌봐주셨던 선생님의 이름도 떠오르네요. 그리고 아침마다 저희가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선생님, 매일매일 맛있는 금식을 준비해주시는 영양사 선생님들, 학교를 잘 이끌어주시는 교성 선생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사실 저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수업 시간에 멍하니 있을 때도 있고 중요한 걸 깜빡 놓칠 때도 많아요. 체육 시간에 신나게 뛰어다니다가 다칠 때도 있고, 장난을 쳐서 선생님께 죄송할 때도 많았어요. 선생님들께서 저를 미소로 받아주시고, 귀엽게 봐주셔서 항상 감사했습니다. 특히 선생님이 밝게 웃으시며 할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괜히 걱정이 많던 저도 용기가 나고 언젠가 꼭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생겨요. 앞으로도 선생님 손꼭 붙잡고 토실토실 잘 자라고 싶어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니까요. 학교에 가는 일이 점점 더 신나지고, 선생님이 계셔서 매일이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매일 저와 함께 웃고 뛰어놀아주는 소중한 친구들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같이 노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친구들 덕분에 저도 훨씬 용감해지고 더 밝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친구들은 정말 보물 1호예요. 앞으로도 친구들이랑 신나는 추억을 모래알처럼 많이 많이 쌓고 싶어요. 친구들아, 우리 오래오래 함께하자.
3: 大家好，我是泉州孝林小学6年级的苏颖依。안녕하세요，저는전주효림초등학교6학년소연이입니다。
4: 大家好，我是孝林小学5年级的苏颖真。안녕하세요，저는전주효림초등학교5학년소연정입니다。
3: 5월에는 참 기념일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4: 그런데 중국에서는 스승의 날이 언제인가요?
3: 중국 스승의 날은 9월 10일이에요. 제가 아는 이유는 저희 외할머니께서 중국 고등학교 선생님이시기 때문이에요.
4: 맞아요. 저희 엄마도 매년 9월 10일이 되면 외할머니께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저희도 같이 인사를 드려요.
3: 그럼 저희가 효림초등학교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를 위해 애써주시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업 시간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설명해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 주시는 모습에 늘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4: 제가 힘들거나 자신감이 없을 때에도 선생님께서는 늘제 곁에서 응원해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때로는 엄마처럼 따뜻하시고 때로는 친구들처럼 다정하신 분입니다. 선생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저는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3: 지금은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해서 선생님의 기대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더라도 선생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5: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매일 행복하세요.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3: 5월 특별 행사를 맞이하여 저희가 정성껏 작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는 저희가 작년에 선보였던 중국 전통 부채춤과 동생이 중국어로 부른 노래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아직도 그때 이 절에 머문

0: 지금 여러분은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1: 민주주의 꽃이 피었습니다. 사전투표 문이 열렸습니다.
2: 6월 3일 투표가 어려우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우리의 소중한 권리이자 미래 미리미리 행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1시에 만나는 플레이 인디 전주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방송과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백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니, 이제 그 말을 넘어서 우리 지역엔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 자부심이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는 전주를 비롯한 우리 지역에 숨겨진 보석 같은 음악을 들려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팀은 원진 밴드입니다. 기타리스트 김원진, 그리고 전북 지역에서 여러 해 동안 다양한 창작과 활동을 해오고 있는 다른 뮤지션들이 세션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밴드입니다. 락을 기반으로 블루스, 팝, 재즈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자, 원진 밴드가 2024년에 발표한 앨범 라쿠나 INC. 이 라쿠나 INC는 영화 이터널 선샤인의 그 기억을 지워주는 회사 이름에서 차용했다고 합니다. 마치 일요일 저녁처럼 해내지 못한 숙제를 껴안고 다가오는 일주일을 맞이해야 하는, 그렇지만 어떻게든 넘어가야 할 타이밍에 밀려오는 감정을 음악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원진 밴드의 Hold Me Tight를 준비했고요. 다음으로 소개드릴 뮤지션은 싱어송라이터이자 인디 뮤지션 유영훈입니다. 2019년에 Useless Youth Have Freaky Dance로 데뷔했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앨범을 내고 이후에 아쉬움을 느껴서 홀로 앨범의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명을 짓지 않고 본명으로 활동하는 이유는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사람으로 살지 않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천장에 붙어 마음을 토닥여주던 야광별은 언제부터 이다지도 선명했는지, 그럼에도 사라지지 말아요, 사라지지 말아요, 조용히 혼잣말하다 겨우 파랑이 세상을 조금 지배하고서야 잠에 드는 나날들이라고 곡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영훈의 초록불면을 준비했습니다. 자, 두 곡 이어드리죠. 원진밴드의 홀미타이트, 유영훈의 초록불면.

자, 두곡 전해드렸고요. 다음으로 소개할 우리 지역 뮤지션은 이덕현입니다. 전북 순창 출신의 이덕현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기타를 배우면서 음악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순창 북중에 진학해서 밴드 음악을 처음 접하면서 꿈을 키워왔고요. 서울 신림동에서 음악 활동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 시절에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즐거웠던 시간이라고 회상을 하고 있네요. 최근에는 전국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다 보면 어쩌면 그에게는 대한민국이 좀 좁을 수도 있겠어요. 예, 오늘은 그의 노래 중에서 학창 시절의 입시 그리고 연애에 대한 고민을 담은 곡입니다. 이덕현의 노래 19를 준비해 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우리 지역 뮤지션 대금 연주자 이창선입니다. 이창선 뭐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죠? 이창선은 우리 악기 대금, 그리고 서양 음악과의 접목을 시도하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대금 스타일을 구축한 연주자입니다. 이창선 대금 스타일이라는 밴드 형태의 음악 활동도 했었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 아르코 프론티어 아티스트로 선정된 바 있고, 대금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대금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소개드릴 곡은 이창선 대금 스타일의 천향인데요. 2010년에 발매된 첫 음반 꿈꾸는 소년의 수록된 곡으로 전통적인 이 개면조의 슬픈 선율을 사용해서 대금 특유의 서정적이고 한이설인 표현을 좀 극적으로 나타낸 연주곡입니다. 자, 이 곡은 춤과 함께 표현되기도 했고 뭐 문화 콘서트 난장 등에서 연주되기도 했었죠. 두 곡을 이어드리겠습니다. 이덕현의 19, 이창선의 이창선 대금 스타일의 천향.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방송과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백희고요. 자,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들어보고 있죠.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 다음으로 소개드릴 우리 지역 뮤지션은요. 기타리스트 임효섭이 이끄는 밴드 임효섭 밴드입니다. 임효섭은 백제예술대학에서 공부했고 전북 레드콘 음악 창작소를 통해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자, 오늘은 임효섭 밴드의 곡 중에서 오아시스를 준비했는데요. 이 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아직 서툰 연인들의 설렘이 느껴져요. 환호성을 질러 야호! 기타 솔로 너무 좋아요. 눈과 귀와 마음이 뻥 뚫립니다. 라는 호평들을 많이 남겨주셨네요. 자, 임효섭 밴드의 오아시스 준비하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밴드는 정난운입니다. 우리 지역 뮤지션 밴드 정난운. 2023년에 데뷔했고요. 대한민국의 4인조 밴드입니다. 그 드물게 볼 수 있는 구름, 이 정난운이라는 구름의 경이로움을 음악으로 전달하겠다라는 포부를 가진 팀입니다. 보통 이제 세로로 높게 솟아있는 구름을 우리가 저군이라고 하죠. 근데 정난운은 그보다 더 크게 솟아있어서 때로는 산처럼 보이기도 해서 바로 그 정난운을 밴드 이름으로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밴드의 이름, 영감을 어디서 얻었나요? 라고 물었더니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 날씨의 아이에서 영감을 받아서 밴드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보컬 겸 기타를 맡고 있는 김준경을 중심으로 결성이 됐고 최근에는 멤버 모두가 작곡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밴드 정난운의 곡 중에서는 블루 마운틴스를 준비했습니다. 두 곡 이어드리죠. 임효섭 밴드의 오아시스, 밴드 정난운의 블루 마운틴스.

임효섭 밴드의 오아시스, 밴드 정난훈의 블루 마운틴스 두 곡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우리 지역 뮤지션은 퓨전 국악 밴드 차우름입니다. 2019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차우름은 2020년에 작곡가 이우빈이 새롭게 모든 연주자를 섭외해서 다시 새롭게 팀이 꾸려졌습니다. 22년에 또한번 멤버 교체가 있었지만 꾸준하게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퓨전 국악 밴드이자 모던 국악 프로젝트 차오름. 2024년에는 중국과 대만에서의 새로운 인연들도 만나면서 더 단단해졌다라고 고백하는 차오름입니다.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차오름의 음악 중에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우리 뮤지션은 클라리넷이스트, 클라리넷 연주자 최사나입니다. 자, 클라리넷 연주자 최사나는 2025년 전주 신진예술가 지원 사업에 선정된 뮤지션인데요. 지난 2025년 7월 23일이었습니다. 최사나의 바로크 재해석이라는 연주회를 통해서 바로크 음악을 클라리넷으로 재해석하는 무대를 선보인 바 있죠. 클라리넷이스트 최사나는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여러 활동도 이어오고 있고요. 클래식뿐만이 아니라 재즈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재즈클럽 무대에서도 왕성하게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최사나의 연주 중에서 알렉 템플턴의 포켓 사이즈 클라리넷 소나타 작품 번호 1번을 최사나의 라이브 연주 녹음 실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두곡 이어드리죠. 퓨전 국악 차우름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최선아의 라이브, 알렉 템플턴, 포켓 사이즈 클라리넷 소나타 작품 번호 1번입니다.

함께한 두 곡, 퓨전 국악 차우름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리고 최선아의 라이브, 알렉 템플턴, 포켓 사이즈 클라리넷 소나타 작품 번호 1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으로 소개드릴 우리 뮤지션은 서기춘입니다. 밴드 크림의 리더로, 또한 밴드 살롱드 보통의 기타리스트로, 또 작곡가, 작사가로 다양하게 활동을 해온 서기춘. 그는 이미 20년 넘는 세월 동안 전주의 인디씬을 이끌며 활동을 해온 중견 아티스트입니다. 서기춘은 90년대 민중가요를 통해 음악에 발을 들였고요. 이후 밴드 크림 활동을 통해 록과 포크 영역으로 그 영역을 넓혀 나갔습니다. 현재는 밴드 춘희 오빠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밴드 춘희 오빠의 노래 평강공주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우리 뮤지션 밴드 커런트 무드인데요. 커런트 무드는 전주 고사동에서 자라난 청춘들의 노래를 담아서 앨범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찬란한 젊음이라는 시절에는 사랑과 낭만, 불안과 아픔이 뒤섞여 있지만 돌아보면 아름다울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매일의 날씨, 향기, 분위기를 음악이라는 담벼락에 청춘의 붓으로 연주하고 색을 칠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밴드 커런트 무드가 청춘의 붓으로 색을 칠한 노래, 오늘은 연락하지 않아를 준비를 했는데요. 두 곡 이어드리죠. 밴드 춘희 오빠의 평강공주, 밴드 커런트 무드의 오늘은 연락하지 않아.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밴드 춘희 오빠의 평강공주, 밴드 커런트 무드의 오늘은 연락하지 않아, 이렇게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우리 뮤지션은요, 왜 힙합이나 랩은 없나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세상을 향해 소리 없는 아우성을 외치는 래퍼 컬리입니다. 컬리의 본격적인 음악 생활의 첫 싱글을 전해드릴 텐데요. 그 곡이 바로 비주얼라이저입니다. 음악을 위한 고민, 그리고 현실과의 타협에서 생기는 불안들에 맞서기 위해서 꿈을 위한 시각화를 담아낸 곡이 비주얼라이저라고 하는데요. 자, 자신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용기를 갖자라는 야망이 담긴 노래이기도 합니다. 컬리의 비주얼라이저를 준비를 하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뮤지션은 페탈 예술기획입니다. 페탈 예술기획은 이 모토가 소리와 움직임을 재료로 라고 합니다. 소리와 움직임을 재료로 라는 말을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소리는 소리대로, 움직임은 이제 보이는 것이니까 어떤 보이는 퍼포먼스 같은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멤버 구성도 다양합니다. 가장 자주 만날 수 있는 형태로는 현악기를 연주하는 공연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뭐 3중주, 4중주 이렇게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요, 춤과 무대 예술을 비롯해서 공연장에 오실 때 어디서 좋은 향기가 난다? 예, 팜플릿에 향수를 묻혀서 그 향기를 직접 맡으면서 공연을 관람하는, 이제 스스로는 다차원적인 예술 경험이라고 또 표현을 한 적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실험적이고 공격적이면서도 이 공연을 보고 경험하고 있으면 와, 참 적절하다, 의미 있다라고 또 느껴지게 되는데요. 그 페탈 예술 기획의 작품 중 오늘 소개할 곡은 향수입니다. 역시나 질문을 좀 드려봤더니 영화 향수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네요. 어쩌면 여러분께서 이 영화의 주인공 혹은 소설 속의 주인공 그르누이가 생각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곡을 이어드릴 예정입니다. 래퍼 컬리의 비주얼라이저, 그리고 페탈 예술기획의 다스 파르퓸 향수라는 곡입니다. 자, 이 두 곡을 전해드리면서 저도 오늘 시간을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12곡, 12팀을 소개해드리면서 12곡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원진밴드, 예, 그리고 유영훈, 이덕현, 이창선, 대금스타일, 임효섭, 그리고 정나눈, 그리고 차오름, 최사나, 춘희오빠 서기춘, 커런트 무드, 그리고 컬리와 페탈 예술기획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난 오늘의 뮤지션, 이 아티스트를 기억해 두셨다가 어디선가 공연에서 또 음악을 통해서 이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곡을 전해드리면서, 전해드린 곡은 래퍼 컬리 비주얼라이저, 페탈 예술 기획의 향수, 다스 파르퓸입니다. 자, 이 두 곡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시간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였습니다. 앞으로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팀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다양한 그런 팀들이 없나요? 그런 팀들의 음악을 들을 수 없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우리 지역에 계신 뮤지션들, 예술가께서는 아, 저의 음악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기꺼이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니, 예, 이런 감탄으로 시작을 해서 와,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네, 자부심이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는 전주를 비롯한 우리 지역에 숨겨져 있던 보석 같은 음악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 지역에서 음악과 방송을 하는 이백희였고요. 오늘 오후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안녕하세요, 이백희입니다. 네. 저는 잘 들립니다. 아, 예, 예.
1: 제가 제 목소리가 모니터가 잘안아
0: 그러시군요. 네. 언제부터요?
1: 시작하면 아니면
0: 핸드폰에
1: 들을 수 있는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0: 예.
1: 제가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지영이고요.
0: 저는 이백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예.
1: 오늘 영화 대 영화는요.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될 것
0: 같습니다.
1: 아, 제가 네. 이 프로그램 이제 이백희 씨하고 진행을 하면서 늘 그 어떤 초대 손님이든지
0: 예.
1: 모셔가지고 이렇게 영화 얘기하는 게 꿈이다 제가 얘기해요.
0: 그렇죠. 예예. 예.
1: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분이든지 좀 모시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0: 예.
1: 뭐 기꺼이 나와주신 분도 있고 지금도 우리 그
2: 아, 이 마이크였군요.
0: 예.
2: 아니, 일본 마이크가 그 마이크였어요?
0: 아, 그렇군요.
2: 아,
0: 예.
2: 네. 드디어 예. 제 마이크를 찾았습니다,
0: 아,
2: 여러분.
0: 그렇군요.
2: 다시 한번 좀 죄송하다는 말씀 예. 드릴게요. 저는 그게 일본 마이크인 줄 알고.
0: 아, 예. 예. 들으실 분들.
2: 네, 양해해 예. 주시고요. 그래서 늘 어떤 초대 손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함께 영화 이야기하는 게
0: 예.
2: 늘 소망이었는데 모시고 싶은 분이 있었거든요.
0: 그러니까
2: 저희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많은 분들이 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0: 그렇죠.
2: 저희도 이제 그 중에 한 일원이고. 그런데
0: 예, 예, 예.
2: 그 제작자 분들을 참 모시고 싶었어요. 그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그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고 만들어내는 것인지
0: 맞습니다.
2: 한번 얘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네. 이제 자연스럽게 영화 얘기도 나누고 싶었고 늘 초대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우리가 다 본업이 있는 분들이라
0: 그럼요.
2: 이 오전 11시 네. 시간대에 나와주시는 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0: 전혀 쉽지 않죠, 정말.
2: 참 힘들었는데 특히 모시고 싶었던 이분이
0: 네.
2: 연차까지 써가면서
0: 아,
2: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0: 네.
2: 예. 마음그늘 터를 제작하고 방송하고 있는 보현심 씨.
0: 예.
2: 예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프로그램 소개 좀 해주실래요?
3: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오전에 햇살 가득 프로그램 전주 공동체 라디오 힐링 프로그램인 보현심의 마음그늘 터의 DJ 보현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끄적임의 노트가 몇 권이 있는데요.
0: 예.
3: 매일 쓰고 지우고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과정에서 전주 시민들의 마음에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그런 방송을 만들고 싶어서 제작에 도전을 했고요.
0: 예.
3: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0: 아니, 감사합니다.
2: 예. 저는 되게 그 꽂힌 문장이 뭐냐면
0: 예.
2: 끄적임의 노트가 있다는 그 말이었거든요.
0: 보통 그럼 우리 낙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2: 예. 네. 그러면 끄적임의 노트라는 것은 나름대로 일기를 쓰시는 건가요?
3: 일기도 쓰고요. 일반적인 이렇게 감정이라던가 그거를 수시로 제 감정도 체크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체크해서 그것을 메모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2: 그럼 진짜 펜으로 메모를. 쓰세요? 아니면 휴대폰에 네. 저장했다가 펜으로 옮기시나요?
3: 종이로 이렇게
0: 쓰세요.
2: 어머 어머 가지고 오셨네요.
0: 네.
2: 아, 저는 그렇죠. 노트 정말 좋아하거든요.
3: 저도 좋아해요.
2: 이게 스프링 달린 노트 있잖아요.
3: 네.
2: 그럼 그걸 이렇게 네. 다 펜으로 쓰시는 거예요?
3: 글씨는 뭐 예쁘진 않지만 그래야 제가 나중에 원고를 쓸 때도 그렇고
0: 예.
3: 제가 이제 뭐 SNS 할 때도 그렇고 그게 되게 좋은 밑거름이 되는 걸 알았어요.
2: 네. 대단하다.
0: 네. 저는 작가분이세요. 작가.
2: 저는 네. 적자 생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적는 자가 생존한다.
0: 야,
3: 감사합니다. 네.
0: 그거 시험 문제 나오면 그거 틀리는 거 아니에요?
2: 틀리죠. 아니 근데 그 끄적임의 노트가 얼마나 된 걸까요? 몇 년부터 쓰신 걸까요?
3: 이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막상 여기 사실은 제가 DJ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
2: 네네.
3: 그런데 이제 시민 라디오 프로그램 여기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알게 되고 이 교육을 받으면서부터 이제 원고 이제 피드백을 받잖아요.
2: 네네.
3: 이제 그러면서 제 원고를 찾다 보니까 싸이월드에 기록됐던 제 노트부터 그리고 제가 의외로 많이 제가 내성적인데 글로 많이 해소를 했던 끄적임들이 모아져 있는 거예요.
0: 예.
3: 그래서 그런 글들을 좀 늘려보면 어떨까.
2: 네.
3: 그래서 제가 많이 내성적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거를 조금 들춰내보는 게 어떨까 해서 같이 교육받던 분들이 글도 괜찮고 목소리도 괜찮다고 해서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아, 네, 진짜. 너무 잘하셨네요.
2: 백희 씨 아, 네. 우리 손 들고 있어요.
0: 정말요.
2: 네. 우리는 맨날 입만 가지고 네. 와가지고
3: 대단하세요.
2: 영화로 막 입으로만 아. 털고 원고도 그러니까요. 없이 예. 아, 이분은 세상에 싸이월드면 90년대
0: 네, 그렇죠? 2000년대 아. 초반 기준이니까
2: 아니 그거 잘 해가지고 언제 네. 책으로 한번 내세요.
0: 이미 책 내신 거 아니에요?
3: 아니에요.
0: 아직은
2: 아니에요. 아니 진짜 책으로 한번 내세요.
0: 아 책을 생각하고 계시구나. 아. 책 준비하는 생각들
2: 아니 요즘은 무슨 뭐 네. 대단한 사람만 책 내는 시대가 아니니까 네. 네. 독립서점이나 출판인도 워낙 네. 많으니까 저는 꼭 한번 이게 남기 위해서.
0: 아, 그럼요.
2: 남기기 위해서라도 예, 기록이라는 예. 걸 위해서라도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제가 잘못인 것 같아요.
0: 예. 그런데 예. 이름부터 질문이 있어요. 네. 보현심이라고 소개하셨는데 또 보현이라고 줄여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보통 보현심 그러면 현심이라고 네, 이렇게 네. 불릴 것 같은데 네. 보현이라고만 또 말씀해 주셨거든요.
3: 이게 제가 어떤 이제 오디오북을 사실은 내기는 했었어요. 네. 다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이 라디오 네. 웹을 통해서 했을 때 이제 한번 내보게 됐었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제 이름 원래 이름을 제가 밝히고 싶진 않았어요. 제가 워낙에 네, 쑥스러워서 네, 네. 부캐라는 캐릭터를 좀 가져보자 그래서 보편적이고 네. 보통적이고 평범하게 심심한 위로를 해주고 싶다라는 아~ 의미로 보현심이라 제 스스로 제가 예.
2: 그런 의미가 있어요.
3: 네, 그런데 예. 찾아보니까 뭐 보현보살, 보현심 막 그런 예. 게 있더라고요.
2: 아, 약간 불교 영역.
3: 불교 영역이 야. 그래서
0: 신자.
3: 예, 신자는 아니지만 예. 종교를 굳이 택한 저는 저를 좋아하는 편이기도 아, 네, 해요. 네. 예, 그래서 제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거 불교 방송 아니에요 하시는 예. 분들도 간혹 계신데
2: 그러니까요.
3: 그 종교적인 영역은 아니고요. 나름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보편적인 예.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한테 좀 심심한 위로가 되고자 하는 네. 제가 직접 작명한 것도 있습니다.
0: 네. 아, 너무 좋네요.
2: 이름도 네. 이렇게 깊은 뜻이
0: 보현심이랑 그러니까. 소개하고 보현으로 네. 불러달라고 네. 하시니까
2: 매달 첫 주 금요일 11시
3: 네. 네.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주 재방하고 있습니다.
2: 네. 네. 아니 근데 이걸 한 달에 한 번을 제작한다는 게 저는 어마어마한 작업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3: 힘들어요.
2: 그러니까요.
3: 쓰는 거 자체가. 네.
0: 어떻게 구성은 어떻게 됐나요?
3: 구성은요. 예. 이제 저 나름대로 왜냐면 게스트 모시기가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저 나름대로 네 개의 코너로 준비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는 어휘로 빚은 감정 사전, 예. 두 번째는 월간 보현심, 그다음에 문장이 머무는 빈 의자, 예. 그다음에 마음 그늘터 찾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 이 코너 제목들도 다 지으신 거예요?
3: 제가 한 예. 거예요.
2: 네. 아니 그냥 방송 작가를 하세요.
0: 그러니까 작가 하시면서
3: 너무 부끄러워. 네.
2: 아니 왜냐면 네. 이 작가들이 코너 네이밍 하는 거 진짜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뭐 진짜 중요해. 왜냐면 네. 이름이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0: 이름이 네. 전부죠. 이름이,
2: 이름이 전부예요. 네. 우리가 영화 프로그램 하니까 그냥 우리 영화 대 네. 영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근데 이 코너의 이름을 보니까 대충 네. 알 것 같아요.
0: 어휘로 빚은 감정사 네. 월간 보현심
2: 문장이 머무는 빈의자 와
0: 되게 쉬운 말로 네. 어떤 그 정서를 전달하는 네. 게 있어요.
2: 그러면서도 네. 뭘 할 것 같은지 알 것 네. 같잖아요.
0: 이 빈의자는 제가 안고 싶기도 하고
3: 네, 맞아요. 네. 네. 스스로가 앉을 수 있는 감정을 네. 좀 드러내보고 싶었었고요. 거의 이거는 제 사적인 이야기들이 거의 다 담겨있는 글이라고 네. 생각해도 돼요.
2: 네, 네. 그러면 그렇게 글과 함께 이제 음악도 또 같이 네. 이제 선곡을 하시잖아요. 네. 선곡의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3: 제 글하고 매칭이 되고요. 아, 그리고 네. 그 글하고 네. 가사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저 스스로도 많이 위로를 받고 있고 네. 그 글을 보고 또 보이지 않는 음악을 발견하는 기분도 있어요.
2: 네, 맞아요.
3: 네, 그래서 그렇죠. 거기서 저 나름대로 힐링을 해서 저를 또 보고 제 가사를 제 글과 가사를 보고 듣는 청취자분들도 같은 결을 느끼셨으면 바라는
2: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글을 이제 들었어요. 근데 네. 아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노래가 나오면 어울리겠다 생각했는데 진짜 딱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0: 네. 그렇죠, 그렇죠.
2: 그럼 통하는 거잖아요.
3: 맞습니다.
2: 네. 네.
0: 아, 너무 매력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3: 감사합니다.
2: 네. 아 근데 이 선곡도 그러니까. 진짜 머리 아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0: 그러니까. 아, 네. 가사 검색하고 네. 내용 검색하고 그 또 어떤 감정적인 연결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
2: 색깔이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요. 분위기도 통해야 네. 되잖아요.
3: 근데 너무 보이지 않는 음악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 너무 많아서
2: 그 찾는 작업은 그, 어떻게 네. 하세요 그럼?
3: 일단은 검색을 네, 하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사를 다 정독을 해요.
2: 아. 네,
3: 그래야 그그 네. 그 작사 작곡 하셨던 분들의 마음이 읽히기도 하고
2: 네.
3: 또 다른 또 사유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얻어가는 팁들이 많은데 좀 그거에 대한 재미를 제가 끝까지 하는 것 같아요. 어렵기는 해요. 네. 되게 어려워요.
0: 그렇죠.
3: 어려워요.
2: 근데 진짜 이 좋은 노래를 찾아가고 그 알아가는 그러면 비로소 이제 내 노래가 돼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0: 그럼요.
2: 들잖아요. 네. 몰랐던 노래인데
3: 네.
2: 그 기쁨을 느끼고 계신 맞아요. 거죠.
3: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 넣는 것 네. 같아요.
0: 그리고 못 벗어나죠 이제.
2: 그리고 그거를 청취자한테 또 나눠주고
0: 네.
2: 있고
0: 네. 그렇죠.
2: 예.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0: 그런데 예. 제가 이 그 음원들이 네.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3: 네, 맞아요.
0: 그래서 제가 다시 듣기도
2: 네.
0: 되고 다시
2: 네.
0: 보기도 되는데.
2: 네.
0: 영상이랑 목소리랑 너무 매칭이 잘 돼요. 영상은 직접 또
3: 아니요 그거는 여기 이칸도
2: 네네네 우리
3: 분이 재능기로 네. 해주시는
0: 아~
3: 거예요. 그 썸네일을 만들어 주시고
0: 아~
3: 너무,
0: 너무
2: 아니 이칸도 선생님도 지금 여기 제작 진행하는 거 엄청 공들이고 그러시는데 또 그것까지
3: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네. 그래요. 너무 감사드려요.
0: 그러니까 한 해 한 해가 다 작품이에요. 비주얼과 오디오까지
2: 그러니까요.
3: 예. 잘 만들어 주셔서.
2: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이 공동체 라디오에서의 활동,
3: 네.
2: 뭐 계획, 뭐 네. 포부라면 너무 거창하니까 이렇게까지는 내가 하고 싶다라는 게 있겠죠?
3: 꿈이라는 것까지는 없는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성실함으로 제가 이 방송을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2: 네네.
3: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 방송을 통해서 위로받았다고 하는 거를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그렇게 칭찬받고 싶은
2: 네.
3: 욕구가
2: 네.
3: 게 있고요.
2: 네.
3: 그리고 제가 드러나지 않았던 음악 같은 거를 발견을 했을 때 어떤 가수는 포기하고 이렇게 다른 생활을 하시는 가수들도 있을
2: 네.
3: 거 아니에요.
2: 네.
3: 이제 그런 분들 내 노래가 나오네 하는 그렇게 하는 그런
2: 네.
3: 발견들이 좀
2: 네.
3: 있었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습니다. 네.
2: 아 좋습니다. 오래오래 하세요.
0: 그럼요.
2: 네, 저, 저희는 또 청취자의 입장으로서
0: 네네네.
2: 오래오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0: 맞습니다.
2: 네. 그 라디오가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그게.
0: 그럼요.
2: 그렇죠?
0: 네. 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으실 것 같아요.
3: 있어요. 쑥스럽지만.
2: 프로그램 시간대랑 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0: 네. 네.
3: 저희 프로그램은 제 프로그램은 한 달에 한 번 방송이기는 합니다.
0: 네.
3: 하지만 금요일 매달 첫 달 금요일 오전 11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2: 네. 네. 매달 첫 주 금요일 오전 11시 재방송은
3: 두
2: 번째 주 똑같이 11시인가요?
3: 네.
2: 네. 그렇게 다시 듣기가 가능하니까
0: 그럼요.
2: 언제든지 네. 꼭 생방송으로 아니더라도 네, 다시 듣기로 또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현심의 마음 그늘 터 제작 진행하고 있는 우리 방송인
0: 네.
2: 보현 씨 오늘 영화 대 영화의 멋진 그 손님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0: 네.
2: 영화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3: 네.
2: 영화 얼마나 좋아하세요?
3: 저 많이 좋아하는데요.
2: 네.
3: 뭐 이렇게 뭐 과격한 이렇게 공포 그런 것보다는 되게 잔잔하고
2: 드라마
3: 좋아합니다.
2: 드라마나 로맨스
3: 네.
2: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3: 네.
2: 딱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딱 봐도 네. 액션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액션 스릴러를 좋아하게
0: 네네네네.
2: 생겼잖아요. 백희 씨는 어떤 영화 좋아할 것
0: 저는
2: 같으세요?
3: 다 좋아하실
2: 다,
3: 것 같아요.
2: 다 좋아. 저도
3: 네.
2: 저도 장르를 가리지
0: 네.
2: 않는데
0: 아.
2: 근데 정말 뭔가 이렇게 막 드라마로서 막 울림이 남아 있는 그런 영화를 딱 좋아하실 것 같아서.
0: 그러면 막 그 영화 보시다가 울기도 좀 하세요?
3: 저 많이 울어요. 특히 더우시가
0: 예.
3: 안 울었었거든요.
0: 예.
3: 근데 이제 40대 중반이 되니까 계속 눈물이 나요.
2: 네.
3: 그래서 왕의 사남 이번에
2: 네, 왕사남.
3: 그거를
2: 네.
3: 보고 저희 신랑이랑 오랜만에 가서
2: 네.
3: 영화를 봤는데 혼자 진짜 계속
2: 계속 울고
3: 신랑이 창피할 정도로 창피하다고 할
2: 네.
3: 정도로 너무 많이 울고
2: 그렇죠. 극장에서 막 너무 울면
0: 네.
2: 막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눈물이 멈추질 않으니까
0: 저도 되게 이상한 걸 느낀 네. 게 저도 그 영화에서
2: 네.
0: 뭐에서
2: 네.
0: 처음 눈물이 터졌냐면 왕과 서민들이 함께
2: 밥 먹는 장면
0: 이야기 나는데
2: 네.
0: 네. 전혀 슬픈 장면이 아니거든요. 저는 거기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아 뭐가 지금 잘못됐는데 내가 지금
2: 이상한 생각을 하고 갱년기 갱년기
0: 그래서 오해를 받았는데 옆에 보니까 안심했어요.
2: 다 울어. 아, 다 울어.
0: 이미 잔잔하게 훌쩍거리고 있으라고
3: 이미 하고 오시더라고요.
2: 이미
0: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목말라 있었구나 네. 하는 생각도 좀
2: 맞아요.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영화는 얼마나 뭐 자주 보시는 편인가? 요즘은 뭐 극장에 네. 안 가도 다 안방 극장이 있으니까
3: 그 저는 완주군에 사는데 네, 그 네. 완주군에 영화관이 있어요.
2: 아, 있어요, 오, 있어요.
3: 거기 너무 좋아해요.
2: 네, 저도 가봤거든요. 네,
3: 그래서 자주는 못 가지만 네. 그래도 한 두 달에 한 번씩은.
2: 그 무슨 시네마라고 하던데?
3: 슈 시네마.
2: 야, 슈 시네마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가격도 저렴하고.
3: 저렴하고요. 네. 스크린도 크고요. 너무 좋아요.
2: 맞아요. 네. 그래서 아우 진짜 완주 이거 참 잘해놨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또 OTT를 통해서 영화 보시고.
3: 네.
2: 네. 그럼 좋아하는 배우 있으세요?
3: 심은아 좋아해요.
2: 아, 심은아.
3: 네, 남자 배우 너무 좋아.
2: 남자 배우는 누구 좋아하세요?
3: 남자 배우는
2: 네. 잘생겼으면 다.
3: 네. 아니요. 그럼요. 저는 한석규 같은 한석규. 배우를 좋아해요.
0: 아, 진짜요? 네.
2: 그러면 뭐 8월의 크리스마스가
0: 그렇죠.
2: 내 나의 최애 영화이겠네요. 네. 그렇죠? 예. 네.
3: 그리고 예. 미술관유 동물원
2: 네,
3: 오늘
2: 맞아요.
3: 그걸 주제로 가지고
2: 아, 그러시군요. 네. 네.
0: 아, 그러면 저는 한석규 연기 가운데 넘버 3도 네. 되게 좋았거든요.
2: 넘버 3.
3: 봤어요.
0: 네. 아, 넘버 3. 네. 네. 넘버 2야?
2: 네. 맞아요. 그 이렇게 한석규는 막 오버하고 까불어도 어울린단 말이죠. 드라마에서도 막 맞아요. 되게 막 오버하고 그렇죠. 까불잖아요. 네. 막 코믹한 연기하고 막 과장된 표정을 하고 그래도 어울리고 그 8월의 크리스마스 같은 네. 그 아주 그냥 감정이 없는 듯한 네. 그런 역할을 해도 어울리고 참 매력 있는 네. 배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 그래서 그런 분에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하신 거죠?
2: 남편과의 싱크로율은 어떻습니까? 그 싱크로율은 얼마나 될까요? 남편이
3: 안경 쓰고 키 큰 거 똑같지만 풍채가 곰 같이 생긴 동건이나
2: 아 그러면 그냥 한석규가 그냥 살이 좀 쪘거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3: 에이, 그래도 에이. 자상한 남편이랑 잘 살고 있습니다.
2: 아 똑같네요. 한석규도 자상한 남자니까. 예.
0: 빨리 넘어가네 이 부분.
2: 아 그러면 영화를 이렇게 막 그 볼 때 이제 보려고 이렇게 선택할 때 네. 기준이 뭐 주위에서 추천받은 거 뭐 어떻게 나름대로 그냥 어 이거 재밌겠는데 하고 판단하시나요 어떻게
3: 저 제가 제목 네. 보고 판단하는
2: 제목이요
3: 네.
2: 아, 어, 예를 들면 필요하죠. 제목이 어떠면
3: 요즘 최근에 네. 지금 드라마 네. 한참 무가치에
2: 네네네 모자무사
3: 네, 네. 모자무사 네. 그런 드라마 그다음에 조금 저는 천천히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네. 것 같아요 그 감정선을 천천히 네. 바라보는 네. 거를 그래서 제목에 좀 중점을 많이 두고 있고 좀 잔잔한 영화 그리고 네. 일본 뭐 가족 아~ 그런 드라마적인 거
2: 바닷마을
0: 네.
2: 다이어리
0: 네. 네.
3: 맞아요
2: 네. 뭐 그런, 이런 영화 네. 좋아하시겠네요
3: 잔잔한. 네네네
2: 어, 예. 네. 아, 딱 예. 성향이 어떤지 알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아, 보통은 그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작품들을 좋아하고 싶지만 한 1, 20분 안에 뭔가 사건이 팍 터져주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어서
2: 네.
0: 끝까지 못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잘 견디시고 인내하시면서 좀 보시는 것 같아요.
3: 근데 그게 마지막에 터지니까 그 기다림이
0: 아,
3: 있는 거 같아요.
2: 맞아요.
3: 그 기다림이.
2: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위에서 이런 얘기들 할 때 책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0: 네.
2: 그러면 진짜 막 이미 압살당할 것 같잖아요. 책이
0: 그렇죠.
2: 두께 때문에.
0: 두께 때문에. 네.
2: 근데 처음에 그 고비를 넘기지 않으면 이 책의 진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야. 그걸 반드시 견뎌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영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막 요즘은 3시간짜리 영화도 있고 막 3시간 네. 반짜리 영화도 있는데 그런 앞부분의 지루함을 견디지 않으면 이 영화가 얼마나 좋은지를 나는 끝내 모르게 되는구나라는 게 많잖아요.
0: 네. 네. 아, 저는 그래서 집에 코스모스도 있고 네. 청균세도 있거든요.
2: 있어요, 저도.
0: 중반 이후에 네. 무슨 내용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2: 제가 모르잖아요, 이렇게 제가. 두꺼운데 완독한 책은 만들어진 네. 신?
0: 왜 그렇게 잠이 와요? 네. 왜 그렇게
2: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심지어 네. 여기서 칼피를 꽂아놓았어요?
0: 네.
2: 열어요? 나 여기 읽었나?
0: 그러니까요. 내가 왜 여기서 왜, 멈췄지?
2: 여기 네. 읽은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3: 앞으로, 가고. 응.
2: 앞으로 네, 다시 가야 와요. 되는
0: 네.
2: 와 진짜
0: 근데
2: 그러면
0: 거기도 반갑다.
3: 새로운 내용이 보이.
2: 읽은 거 맞나 예, 그런다니까요. 아니 근데 진짜 정말. 그런 어떤 앞부분의 지루함을 견뎌내야 좋은 영화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근데 그것도 나름대로 힘이거든요. 견뎌내야 되는 그
0: 맞습니다.
2: 힘이 있어야 계속 보고 있거든요. 요즘 같이 숏으로 다
0: 아유,
3: 맞아요.
2: 네,
0: 금방금방.
2: 숏뭐 드라마도 다숏 드라마만 보고 이런다는데 이런 세상에서 그렇게 잔잔한 드라마를 볼수 있는 힘을 길러낸 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0: 그러니까. 저 오늘 시간을 통해서
2: 네.
0: 우리 보현
2: 보현심
0: 씨,
2: 보 네, 보현 님께
0: 보현님께
2: 예.
0: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
2: 그러니까요.
0: 힘을 좀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미술관념 동물원 가져왔다고 살짝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영화를 가져온 이유, 심은아 때문인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3: 일단은 저는 심은아 배우를 너무 좋아했고요.
2: 네.
3: 저에게 심은아 배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렇게 하면 제 나이가 이제
2: 아까
3: 들춰낼
2: 40대
3: 수밖에
2: 중반이라고
3: 없는데요.
2: 이미 하셨어요.
3: 81년생이에요. 그런데
2: 아.
3: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제 마지막 승부 아시잖아요.
2: 네.
3: 그렇죠. 이제 거기 드라마를 보는데 다른 친구들은 막 남자 배우 열망하는데 저는 그 다슬이요.
2: 다슬이.
3: 그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그냥 좋은 데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2: 네.
3: 근데 그렇게 저는 그 배우한테 빠져들었던 것
2: 네.
3: 같아요.
2: 잠깐만. 다슬이하고 누구요? 장동건이었나요?
3: 장동건
2: 손지창. 그러니까
0: 손지창.
2: 저도 맞아요. 아니 그
0: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2: 현지창 장동건보다 다슬이한테 그렇게 눈길이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아니 어쩜 저렇게 예쁠 수 여잔데도 그러니까요. 내가 반해버린 네. 것 같은
0: 아, 심지어는 선수도 아니에요. 네. 역할 자체가 네. 네.
2: 맞아요.
0: 그런데도 그게 중심을 딱 잡아서 네. 역할을 하거든요.
2: 아니 그리고 어쩜 저렇게 생겼지? 네.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네. 뭐 이렇게 뭐 거의 선망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0: 그렇죠.
2: 네. 네. 아 너무 예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모두의 다슬이 아니었습니까? 아, 남학생들은 맞습니다. 특히 어땠어요?
0: 네. 아 너무 좋아했죠.
2: 네. 네.
0: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람이 세상에 많을 것이다.
2: 아... 네. 그런 다슬이 같은 네네네네. 여자애가 네.
0: 그리고 네. 우리가 운동을 네. 하고 뭔가 아, 이렇게 네. 하고 있으면 네. 그런 걸 좋아해 주는. 네. 그런 외모의 성격의 다스리가... 그런 분들을 만난다.
2: 아~
0: 이게 어디 갔죠? 다 어디 가신 거죠?
2: 예? 드라마를 예. 너무 현실로 예. 그 아니 우리도 손지창 정동건 찾았거든요.
0: 아, 우리는
2: 이제 없더라고요.
0: 우리는 농구공을 들고 예. 그냥 나갔거든요.
2: 웬 오징어들만 그냥 이제 그러면 다슬이 심은아가 그 네. 드라마를 통해서 완전히 성공한 다음에 찍은 영화가 이 영화인가요?
3: 그렇죠. 그 선상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몇 년 지나서 네. 이제 이 배우도 이제 그 신입의 좀 나이대를 벗고 네. 했을 때 그게 더 이쁘고 더 아름다웠던 네. 것 같아요.
2: 그리고 여기서는 다슬이는 약간 새침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엄청 털털하고
0: 그렇죠. 네.
2: 뭐 그렇잖아요. 막 발, 막 양말도 빨기 싫어서 안 신고 다니고 막 엄청 집안도 막 청소도 안 하고 네. 디딘 데만 디디면 돼. 뭐 이러잖아요.
3: 네. 보통 그런 네. 상황이 더 많지 않나요?
2: 그러니까요.
3: 저도 뭐 네. 정도 세포가
2: 맞아요.
3: 없어서.
2: 맞아요. 근데 되게 막 털털하고 네. 그러니까 배우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전작의 이미지를 완전히 깨부시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네. 것 같아요. 근데 마침 딱 그런 작품을 만나서 맞아요. 이 작품 그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3: 그 일상적인 것 같으면서도
2: 네.
3: 그 한의 그 한 장면 한 장면이 디테일하게 볼 수 그러니까 관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감정선, 뭐 짝사랑 감정, 설렘 그런 것을 지금 보니까 너무 잘 표현을 해줬고 네. 영화를 두 편 보는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시나리오 작성하면서
2: 네.
3: 거기에 또 저희들이 좋아했던 안성기 배우님도 나오고
2: 네.
3: 송선미 씨의 풋풋한 모습들도 나오잖아요.
2: 네.
3: 그래서 이야기 속의 이야기 속을 두 개를 보면서 저는 두 개의 영화를 보면서도 되게 힐링되는 그리고 나이가 이렇게 우리가 책도 보면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그 책이 다르게 다가오잖아요.
2: 네네.
3: 이 영화가 그랬던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저는 미술관역 동물원을 가지고 오시겠다고 해서
0: 네.
2: 다시 봤잖아요. 제가 분명 본 영화거든요.
0: 그렇죠.
2: 근데
0: 네.
2: 이런 장면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0: 네.
2: 몇 장면 빼고는 다 처음 보는 장면인 것
0: 예,
2: 같은 거예요.
0: 처음 보는 것 같아요.
2: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0: 희한합니다, 정말.
2: 진짜 너무 네. 너무 신기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0: 맞습니다.
2: 분명히 본 영화거든요.
3: 네. 그랬어요.
2: 근데 이거 왜 다 처음 보는 것 같지? 백희 씨는 어떤
0: 처음 느낌? 본 거 아니에요, 혹시?
2: 뭐 어떤 느낌이셨어요?
0: 네. 아, 저는 지금 비슷한 느낌을 네. 받았고 이런 작품이 왜 요즘에는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없을까? 네. 이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2: 네.
0: 예. 이 정서를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네 하는 느낌들.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굉장한 속도로 이제 막
2: 네, 네.
0: 액션도 그렇고 드라마의 속도도 빨라졌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돼요.
2: 네.
0: 한 명 한 명의 생각을 천천히 표현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 감정을 우리가 왜 불과 시간 차이가 얼마 네. 안 나는 것 같은데도 금방 놓고 있었네 하는 생각이
2: 들어요. 미술관 협동물원, 네. 8월의 크리스마스, 뭐 접속 이런 맞아요. 영화들이 주는 그 감정선
0: 네. 이런 대사에도 것... 그게 아예 있어요. 네. 사랑이 원래 그냥 물 들어가는 네. 건데
2: 네. 스며 스며드는 네. 건데, 네.
0: 건데 몰랐다고 네.
2: 막 벼락 맞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여기 이게 보면 좋은 대사도 그러니까 확실히 저도 노랫말 좋은 가요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좋은 대사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0: 그렇죠.
2: 그리고 아 그게 시였나?
3: 맞아요.
2: 그죠? 네. 그 뭐 제가... 계절이 옮겨가듯 네. 내 마음도 네. 옮겨가길 바란다. 그게 시예요?
3: 저는 네. 저는 정말 여기 DJ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싶은 게 네. 제가 저도 이 초대를 받고 영화를 다시 봤는데
0: 네.
3: 너무 정성스럽게 보게 되는 거예요.
2: 네.
3: 저도
2: 네.
3: 여기서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정말 부끄러웠던 지점이 뭐였냐면
0: 네.
3: 거기에서 이제 시가 나와요. 네. 그 철수를 위로한다, 실현당한 네. 철수를 위로한다고 네. 춘희가 읽어주는 시가 네. 있는데 네. 그 시를 제가 한 번도 찾아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2: 저도요.
3: 그리고 제가 10번 이상을 봤거든요.
2: 네.
3: 근데 순간 그 시를 찾아보고 싶은데
2: 야.
3: 그 시인이 네. 저희 지역의 시인
0: 네.
3: 그
2: 김용택 시인이요?
3: 네, 시였던 거예요.
2: 제목이, 제목이 뭐예요?
3: 그게 사랑이었어요. 사랑이라는 시였어요.
0: 아,
2: 근데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0: 그러니까요. 등잔 밑이 어두워. 네.
3: 근데 예. 이게 또 전북 시인 되게 유명한 시인이시잖아요. 네. 반가운데 그거를 너무 뒤늦게 발견한 것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0: 네.
3: 근데 그걸 다시 전문을 읽으면 되게 긴 시더라고요.
2: 아, 그래요?
3: 되게 네. 긴
2: 그러면 그 일부만 그러면 거기서 네. 나오는 겁니까?
3: 네.
2: 아.
3: 그래서 근데 꼭 읽어보시길 추천해드릴게요.
2: 아니, 진짜 좋잖아요.
3: 네.
0: 아, 뭐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소개해
2: 네,
0: 주세요.
2: 네. 혹시 네. 일부만이라도 읽어주실 네. 수 있나요?
3: 너무 길더라고요.
2: 길니까 네. 그냥 한 구절만, 뭐 네. 두 구절 정도만 하셔도 되고요.
3: 영화 나왔던
2: 네, 영화에 나왔던 네.
3: 춘희 대사 중에 좀 읽어볼게요.
0: 네.
3: 하지만 지금은 당신의 입장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잊을 것은 잊어야겠지요. 그래도 마음속의 아픔은 어찌하지 못합니다. 계절이 옮겨가고 있듯이 제 마음도 어디론가 옮겨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 부분이
2: 아 저도 너무 아. 좋아요.
3: 네. 네. 그 빗소리도 나오고
2: 네.
3: 그 빗소리를 보면서 철수가 그 무심히 네. 그 누구죠? 춘희를 바라보지 않아요. 근데
2: 네.
3: 춘희는 해마다 나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야 하고 막 읽어준단
2: 네.
3: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약간 철수도 그 비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약간 머금는 그런 표정들이 되게
0: 네.
3: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네.
2: 진짜.
0: 아 이런 거 생각하면은
2: 네.
0: 저는 이제 또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2: 네.
0: 언어의 가격이 매겨진다면
2: 네.
0: 제가 하는 언어는 굉장히 네. 낮은 가격이고
2: 네.
0: 지금 이런 대사들은
2: 너무 너무
0: 굉장히 그 가격이
2: 높은 예. 고급스러운
0: 잘 정제되고
2: 네.
0: 정확하고 그리고 그 순간의 감정을 제대로 전달한다
2: 그러니까요.
0: 하는 느낌들을 갖거든요.
2: 그러니까 이제 예. 우리는 뻔하게
0: 예.
2: 저 사람 떠나갔으니까 아이 그래 잊어 예. 뭐 이 정도밖에 못 하잖아요.
3: 네,
2: 근데 여기서는
0: 그런데...
2: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잊을 예. 것은 잊어야겠지요. 계절이
0: 옮겨가고
2: 있듯이 제 마음도 어딘가로 옮겨가길 바랄 뿐. 어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똑같은 마음인데.
0: 제가 10대였으면 눈물
2: 네.
0: 흘릴 만한
2: 그러니까요.
0: 그런 느낌.
2: 맞아요.
3: 네. 10대도 이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0: 지금 갑자기 반성문 쓰시는 거예요?
2: 아 정말 네. 좋습니다. 그게 김용택 시인의 사랑이라는
0: 네.
2: 시의 구절을 그 영화에서 이렇게 또 잘 살렸군요.
0: 그렇습니다.
2: 아 저도 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네, 꼭 네, 추천드립니다.
2: 이번 기회 전문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또 마음에 담는 남는
0: 네.
2: 대사 장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3: 그 이제 춘희는 뭐 이렇게 깊은 사랑을 거기서는 안 하고 약간 짝사랑을 많이 한 분위기로 나오잖아요.
2: 네.
3: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시를 읽어주고 철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그녀가 행복할 수 있다면 너한테도 기쁜 일 아니니? 네가 진정 사랑했다면 말이야. 안 그래? 만약 네가 아직도 다혜씨를 보내줄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집착이야. 결국 넌 그 사랑을 했다기보다 사랑에 빠진 네 감정을 사랑했던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곡을 좀 맞은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하면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난 다 퍼졌다고 생각을 네, 하잖아요. 네, 네. 난 올인했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결국엔 이별하고 나오면 약간 서로 내가 너한테 사랑을 더 줬지? 막 그런 거를 계산을 하면서 나는 계산하지 않았어라는 네, 그렇게 맞아요. 누구한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전달을 하는 저도 네.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2: 우리 그랬잖아 흔히.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맞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널 사랑한 만큼 너도 나한테 줘야 계산이 맞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라는 말 아닙니까? 그게. 네. 사실은 그게 사랑에서는 통하면 안 되는 말인데 우리는
0: 뭐 그럴 수도 있고 입장이 또 다른
3: 것 같아요.
0: 또.
3: 예.
2: 아 근데 네. 진짜 근데 우리 이제 이 대사에서도 보면 내가 사랑하는데 그녀는 이제 사랑이 끝났다고 떠났어요. 네. 그러면 집착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붙잡고 싶잖아요.
0: 그럼요.
2: 네. 어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0: 저는 이제 붙잡을 때까지 붙잡는 스타일이라고 스스로 네. 이제 결혼 전에 생각하면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 친구들이 굉장히 찌질하다.
2: 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0: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저에게.
2: 네.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소리를 들을 네, 정도로? 네, 네.
0: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또 제 사랑에 대한 그 최선
2: 예의 아, 예의나 좀 한다 내 사랑은 이거야라는
0: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상대를 괴롭힐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제가 깔끔하게 그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2: 아니 근데 네. 또 어느 때는 여자는 안 잡는다고
0: 아, 그걸 그러니까,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2: 아니, 아니 다섯 번까지는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0: 다섯 번이요? 한 15년 걸리는데
2: 호연 씨는 어때요? 네.
3: 그게 네. 그러니까 이 대사가 한편으로는 춘희는 어쨌든 짝사랑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니까 저도 친구들한테는 제가 사랑을 해보지 않았을 때는 그냥 객관적으로 막 쏟아놨던 것 같아요. 야, 굳이 그렇게까지? 에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으로 봤을 때하고 네. 내가 직접 그럼요. 감정을 그럼요. 했을 때는 이거 와닿지 않았을 에이.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상대방한테는 너는 왜 남의 일처럼 쉽게 얘기하니 네. 그렇게 그렇죠. 들렸을 수도 있겠다는 맞아요. 생각은 드는데 막상 이게 내일이 되면은 비와도 쫓아가고 싶고 붙잡고 싶고
2: 아, 그럼요.
3: 미련이 나고 네. 근데 또 그거 그 감정 또한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2: 진짜 저는 사랑은 네. 유치한 거라고 생각해요.
0: 아 그럼요. 네.
2: 네. 그 유치하지 않으면 그 사랑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유치해질 수밖에 네, 없고 네. 찌질해지고 유치해질 왜냐면 좋아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0: 아, 저는 그리고 이 영화의 어떤 대전제가 되잖아요. 네. 뭐냐면은 휴가 나온 군인이 찾아갔는데 네. 이제 그 집이
2: 이 방을 빼서 가버리고
0: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저는 많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 10대 20대 때 네. 어떤 문학 작품도 그렇고 네. 주변에 듣는 이야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2: 연락도 없이 헤어지자는 네. 말도 없이 그냥 네. 일방적으로 막 사라져버리는
0: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인터넷이 없었어요.
2: 아, 그렇죠.
0: 그러니까 부재를 부재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2: 만나거나 전화하거나. 네,
0: 지금은 문자나 네, 카톡으로도 뭐, 네, 이별이 되니까 네. 즉시 통보 받잖아요. 네. 이 현실을 내가 받아들일지 말지 내 선택인데 상대가 부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진 네. 이것의 실체를 알 수가 없는
2: 그러니까요.
0: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근데 이런 경험이 없으셨던가요? 저는 되게 많았거든요. 네,
2: 그래서 특히 이제 군대 가 있으면 더 그렇게
0: 더
2: 될 수밖에
0: 그렇고,
2: 없죠.
0: 예, 그리고 예전에는 누구 집 앞에서 기다리는 일도 네. 많았어요. 약속 장소가 어디 가면은 거기서 한두 시간 기다리는 건 네. 다반사였고.
2: 네, 맞아요. 네.
0: 그래, 기다림의 연속이었는데.
2: 아니, 그러니까 연애할 때 네. 그녀의 집 앞에서 대여섯 시간 안 기다려본
0: 아,
2: 남자는 없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냥 네. 보고 싶어서 일방적으로 가서 그냥 네. 그녀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근데 지금은 그렇게 네. 되기는 네. 어렵겠죠. 네. 약간 범죄 같은 그쵸, 느낌도 좀 있고.
2: 아, 맞아요. 네. 스토킹 같은
0: 생활
2: 느낌이 있어서.
0: 문제도 좀 있고. 네. 그렇죠. 또 너무나 연락이 잘
3: 그
0: 되는
3: 영화
0: 면도
3: 상황에서도
0: 있고.
3: 네. 그 낯선 남자가 내 집을 침범하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2: 네, 네, 그렇죠. 맞아요.
0: 그거 얘기하고 싶었던
3: 네.
0: 거예요.
3: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이게 하도 이제 사건 사고들이 그런 부분들이 네. 많이 노출이 네. 되다 보니 또 그런 무섭기도 하고 요즘 그러니까 세대가 좀 많이 달라진 시대였던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해요.
2: 이 정서를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네네, 그런 한계도 네네. 좀 있는 네. 거겠죠.
0: 그러니까 이게 범죄적 영역으로 가지 않으면 낭만으로 우리가 추억할 수 있는
2: 네.
0: 네, 그런 부분이죠.
2: 그렇습니다. 그 아주 또 이제 상징적인 장면이 저는 딱 미술관하고 동물원하고 이렇게 이정표가 있는데 딱 달라지는 그렇죠. 그게 네. 중간에도 나오고 마지막 장면도 이제 그 장면으로 그렇죠. 끝이 네. 나는데 제목도 미술관 옆 동물원이잖아요. 네. 참 잘 지었다.
0: 잘 지은 것 같아요.
2: 그 네. 제목을 너무 잘 지었다는 생각이거든요.
0: 이 영화 네. 이후로 그래서 뭐뭐뭐뭐뭐뭐가 엄청 많이 유행했던 것 같아요.
2: 노래 제목도 그렇고 네, 노래 뭐가 제목도 있을까요? 그렇고. 그게 대표적인 게뭐뭐 아, 저도 그런 것 같거든요.
0: 비슷비슷해서 네, 네. 아, 느낌이
2: 그그 네. 제목이 주는 네. 와 이거 제목 진짜 잘 지었는데
0: 감정 있어 정서가
2: 네. 8월의 크리스마스만큼
3: 맞아요.
2: 네 제목을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성향이 너무 다르잖아요.
3: 네.
2: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며들어서 결국엔 사랑하게 되는
0: 크, 예. 그런 거죠.
2: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떠세요? 부군께서 이렇게 좀 성향이 이제 비슷해져 갑니까? 아니면 저 아직도 비슷하지 않은가요?
3: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예. 서로 그거를 저는 좋은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오히려
3: 처음에 그 결혼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서로 다 제가 없던 부분이 있어서
2: 이제 좋아하게 되죠.
3: 막상 살아보니까 다 결혼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싸우게 엄청 되고 싸우죠. 이게 피곤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게 서로 적응하면서 인내도 키워지고 이제 서로 잘 맞춰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2: 네. 네. 그러니까요. 근데 네. 진짜 결혼하기 네. 전에는 달라서 끌리나 봐요.
0: 그러니까요.
3: 저도 저희 배우자하고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2: 내가 가지고 있지 네. 않은

0: 이제 부탁을 했죠. 우리 싸워도
1: 네.
0: 이제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아이 앞에서도 같이 사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냐. 싸우는
1: 네네네.
0: 모습도 보여주지만 그러면은 그땐 서로 조금 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서로
1: 아, 그
0: 시간에. 예.
1: 순간만큼은.
0: 근데 그게 서로 적응되기까지
1: 네.
0: 18년이 걸렸던 것
1: 아, 첫 번째
0: 같아요.
1: 싸우고 18년
0: 아,
1: 걸렸나요?
0: 네.
1: 지금 18년째죠?
0: 네,
1: 아직 화해 안 됐죠? 지금 고민하고 계시죠? 언제 말을 걸어야 되나?
2: 근데 이제 대충 그렇게 되는 거죠.
1: 네.
2: 내가 이 사람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린 있잖아요.
0: 네. 네.
2: 그, 거기는 건들면 안 돼라는 걸
0: 그래서
2: 이제 좀
0: 적응하는
2: 터득하게
0: 거죠.
2: 됐죠. 예, 네,
0: 네.
2: 그건 거예요. 그 18년의 시간이
1: 맞아요. 아.
2: 그겁니다. 저 부분은 건드리면 안 돼. 그럼 진짜
1: 네.
2: 저 사람은,
1: 스위치. 그러니까요.
2: 폭발할 거야.
0: 맞아요.
2: 네, 거기를 가기 전에
1: 네.
2: 멈추죠. 백희 씨도 이제 그런 노하우가 생기지 않았어요?
1: 아, 그러니까 저 아내에게 많이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폭발하기 직전까지만 가더라고요. 너무
2: 아,
1: 화가 나요.
2: 터뜨려야 되는데, 터뜨려야 되는데, 스위치를
1: 네.
2: 누르려고 하다가 안 눌러서.
1: 이렇게 돼요. 네.
2: 아, 그리고 이두 사람의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아는데 왜 둘만 몰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0: 네네네.
2: 장면들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우리는 알겠는데, 이미 두 사람 스며들었는데, 왜 둘은 모르고 있지? 뭐 이런 장면들
1: 그렇죠.
2: 있잖아요.
0: 챙김인 것 같아요.
2: 챙김.
0: 거기서 무심결에 그 철수가 너는
2: 네.
0: 왜 이것도 못 챙겨 하면서 그 라면 먹는 장면이 있어요. 밥 차려주는 장면. 거기서 무심히 아, 너왜 그래 하면서 이렇게 툭툭 해서 챙겨주는 그 챙김이 그 시작이지 않았을까라는
1: 아,
0: 생각이
1: 침대를
0: 들거든요.
1: 챙기는. 네.
2: 전 시무나가 양말 신고 밥을 소리 없이 먹을 때. 너 오늘 왜 그러니? 뭐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에서, 아, 이미 스며들었구나. 예. 네.
1: 그런 걸
2: 그래서,
1: 진짜 사실은
2: 예. 네.
1: 본인들도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것 같아요.
2: 그니까요.
1: 실제
2: 그니까요.
1: 본인도.
2: 네. 그런 장면들도 참 좋았던 것
1: 그런 거
2: 같아요.
1: 생각하면 저도 제
2: 예.
1: 아내가 저를 많이 챙겨줬거든요.
2: 네.
1: 근데 제가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2: 남자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1: 네,
2: 그걸.
1: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제
2: 네.
1: 아내는 방송 작가였단
2: 둘이
1: 말이죠.
2: 그래서 연애해서
1: 네.
2: 결혼했어요.
1: 그래서
2: 예.
1: 제 아내가 그 안에 뭐 야채랑 뭐 해가지고 튀겨내는
2: 네.
1: 그뭐 고로케라고
2: 네네,
1: 하나요? 뭐 그런
2: 골빵?
1: 예 그런
2: 네,
1: 거를 만들어 온 거예요.
2: 예.
1: 그래서 저한테 이제 방송 전에 게스트랑 저에게 다 나눠주면서 준비했다고 해서 근데 뭐 그냥 먹었어요. 근데 맛이 별로였고요.
2: 네.
1: 네.
0: 듣고 계시나요? 듣고 계실 것
1: 아니 그래서 근데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2: 같은데.
1: 또 그렇게 몇 번을 그렇게 그 비슷한 걸 해서 아, 이 사람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2: 아.
1: 생각했는데 결혼 후에 듣고 보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누군가를
2: 이게
1: 위해서
2: 처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1: 처음이었대요.
2: 게스트를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백희 씨를 위해 했던 건데, 백희 씨는 그냥, 아, 게스트가
1: 저는 그냥
2: 오시니까,
1: 방송 준비하니까 하고
2: 그러나
1: 있으니까
2: 보다.
1: 그렇게 몰랐습니다.
2: 그러니까.
0: 멋있네요.
2: 그래도 어쨌든, 결혼해서,
1: 네.
2: 잘 살고
1: 지금은
2: 있어서,
1: 제가 하고 있어요.
2: 네.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0: 해주셨으니까.
1: 오늘도 바지락 미역국 끓이고
2: 아니, 그 어려운 것도 할줄 알아요?
1: 왔어요. 뭐 해동시키고 해감하고 하는 거죠.
0: 멋있습니다.
2: 아, 그리고 저는 또, 진짜 오랜만에 이성재.
1: 네.
2: 한때는
1: 아.
2: 이성재가 지금의
1: 최고죠.
2: 누구 정도
1: 최고죠.
2: 될까요?
1: 거의 뭐 꽃미남의 대표적인 느낌이
2: 그러니까요.
1: 있죠. 예.
2: 네, 이성재가, 아, 맞아. 저렇게 잘 나갈 때가 있었어. 다시 보니까
0: 그
2: 그런
0: 풋풋한 그
2: 생각이
0: 젊었을 때
2: 들더라고요. 예.
0: 모습이.
2: 그리고 목소리도 약간 카랑카랑 하잖아요. 그쵸?
0: 네.
2: 한석규하고 다른 그 약간
0: 맞습니다. 맞아요.
2: 카랑카랑한 게
1: 그런 매력이 있어요,
2: 있거든요. 예.
1: 저는. 네.
2: 그래서 이렇게 톡톡 쏘는 게 어울려요.
1: 네.
2: 예. 거기서도 이렇게 구박하고 이런 게
0: 맞아요.
2: 어울리는. 아, 이성재도 그래, 맞아. 한때는 참 인기가 많았지.
1: 그럼요.
2: 이런 생각도
1: 최고죠, 최고.
2: 들고.
1: 예.
2: 예.
1: 너무 매력있죠.
2: 네. 그러면 이 미술관 옆 동물원의 가장 최애 장면. 하나, 아, 너무 어려운 걸까요?
1: 네.
2: 하나만 꼽긴 너무 어려울까요?
0: 저는 그 장면이.
2: 네.
0: 잠깐만요.
1: 네,
2: 네,
1: 천천히 하시죠.
2: 백희
1: 네네네.
2: 씨는 뭐 있으세요? 제일 저는 그 장면이 미술관 옆 동물원 하면 먼저
1: 저는 뭐
2: 생각나더라.
1: 다 좋긴 한데,
2: 저는 딱그
1: 네,
2: 장면이에요.
1: 언제 한번 보셨죠? 네.
2: 처음에 미술관 옆 동물원 둘이 가가지고 딱 갈라서 가는 장면.
1: 아, 그
2: 네.
1: 장면.
2: 그렇게 달랐던
1: 네.
2: 사람이 결국엔 스며들어서 사랑하게 되는.
1: 그게 사랑이다,
2: 예. 그래서
1: 하니까.
2: 둘이 그 이정표하고 그 길하고 그 둘이 딱 갈라서서 각자 미술관과 동물원으로 가는 그 장면이 저는 제일 지금도 그냥 미술관

0: 출간집 동그라미 그 장면이 생각나. 마지막 장면보다 오히려 네. 그 장면이 더 기억나.
1: 저는 그 아까 제가 라면 같이 먹는 네, 장면 있어요. 네, 거기서 네. 그 이후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그 춘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이를 헛먹은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항상 몇 년 뒤에 내 나이를 생각하면 끔찍했는데 막상 그 나이가 되었을 때 담담할 수 있는 건 나이를 한 살씩 먹어서인가 봐. 그럼 그 다음 나이가 그리 낯설지만은 않거든. 평균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철도 그만큼 늦게 드는 거야. 그냥 무심히 이렇게 내뱉는 대사가 있는데
0: 나 나이 헛먹었나 봐 하니까 에이, 이제 위로하면서 에이. 나이를 헛먹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1: 그런데 저는 그 그냥 저는 일상적으로 밥 먹으면서 우리 대화하잖아요. 네. 그 장면이 많이 남았고요. 이번에 다시 보면서 네. 근데 아까 그 DJ분이 또 그 그 장면이 저도 맨 처음에는 남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다시 영화를 보니까 이 장면이 우리 밥 먹으면서 우리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0: 네. 일상 속 장면인데
1: 이게 저는 많이 와닿더라고요.
2: 아 저도 그래요. 뭐 그 옷 이거 입을까 이거 입을까 뭐 이런 장면들도 저는 지금도 그 얘기 들으면 약간 숨이 막히거든요. 아내가 이게 예뻐 이게 예뻐 그러면 뭘라고 대답해 줘야 될지
0: 다 똑같아 보이니까.
2: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여성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거 네. 뭐가 답입니까?
0: 아 이게 나 네. 이게 나 하면요. 네. 어쨌든 어쨌든 골라주세요.
2: 골라주는 거. 네.
0: 아, 둘 다 예뻐 이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얘기 이거 입으면 얼굴이 더 밝아 보이고 네. 이거 입으면 뭐 예를 들어 좀 더 뭐 이렇게 이성적으로 보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둘 다 칭찬.
2: 사회생활 중에서 제일 어려운 영역이네요. 네.
0: 수리 영역보다
2: 모든
0: 어려워요.
2: 영역 중에서 가장 어려운 방정 고차 방정이에요. 그 중에서도 뭐 그래서 뭐 빨간색이 뭐
0: 네, 너 빨간색 안 어울려 말이잖아요.
2: 그냥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저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뭐가 어울린다 그랬다가 책임질 수 없게 되거든요. 예, 근데 다 어울린다고 하고 좀 디테일하게 칭찬해달라는 네, 얘기죠. 예, 어려워요.
0: 그리고 그냥 딱 진짜 예. 선택해주는 게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예. 이 극본이 누군지 누구예요? 극본이 참 좋았어요. 대본이. 그러니까 이게 8월의 크리스마스도 이게 여기 보세요 여기 나이를 헛먹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2: 진짜.
0: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네. 참 이게 아, 나 진짜 나이 헛먹었어. 이런 사람한테 네. 이렇게 위로한다고? 이거 진짜 엄청난 힘이거든요.
2: 그럼요.
0: 네. 아, 이 대본 쓴 사람이 누군가?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했어요. 누군지 여전히 모르고 있지만 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감독도 그렇고 확실히 좋은 영화는 네. 이 대사 한 줄
2: 아, 감독이 각본에 직접 참여를 했네요.
0: 아, 그래요?
2: 이정현 감독이.
0: 예, 이정효 감독.
3: 이정향.
0: 이정향 감독. 예, 예. 아, 이정향 감독이군요.
2: 그렇습니다. 김진, 이태용 세 분이 각본을 담당하셨습니다.
0: 이정향 감독이 꽤 네. 작품을 했거든요.
2: 그렇습니다.
0: 예. 네. 역시 그 말이 주는 어떤 그 따뜻한 힘?
2: 네.
0: 위로의 힘? 이런 거를
2: 그렇습니다.
0: 잘 보여주고 있다.
2: 워낙 또 시나리오를 잘 쓰기로 또 유명하고.
0: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 이제 뒤에 8월의 크리스마스가 그 몇 년 뒤에 이 영화가 98년도 작품인가요?
1: 이것도 98년
2: 거의 같은 해에 나왔을 네. 거예요. 거의.
0: 8월의 크리스마스도 네. 같은 해에요? 네, 이거 같은 해. 먼저 찍고 바로 네. 그 영화를 찍었습니까?
2: 네. 아니면 동시에 아마
0: 거의 동시에
2: 됐었지.
0: 개봉 시기만 조금 다르고 네, 네, 네. 이제 같은 해고 네. 와 그러면 되게 심은아한테는 아주 의미
2: 그럼요.
0: 있는 해네요. 네. 두 편의 아주 명작을 딱.
2: 네. 네. 캐릭터도 완전 달라요.
0: 완전 다르죠. 네. 근데 너무나 사랑스럽죠, 또.
2: 제가 사랑스러워하는 쪽은 8월의 크리스마스죠.
0: 네. 아. 네. 하면서, 거기서는 이름이 뭐죠? 여기서는 춘인데. 네.
1: 거기서는
0: 8월의 크리스마스. 찾아보겠습니다. 네, 찾아봐 주세요. 네. 거기서도 이름이 그냥, 우리가 이제 다스리 뭐 이런 것처럼. 네. 춘이, 뭐 이렇게. 아, 8월 같은 해.
1: 네, 같은
0: 네.
1: 해.
0: 네. 아, 98년도에 그렇군요. 참 이렇게 좋은 영화는 지금 거의 이제 26년도니까 30년 가까이 돼가고 있잖아요.
2: 그럼요,
0: 28년.
2: 네.
0: 3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홀에 마음속에 이렇게 저장돼 있다가 꺼내 봐도 좋고.
2: 그러니까요.
0: 언제 꺼내 봐도 좋고.
1: 다리미요.
0: 다리미.
1: 아. 너무 예쁘다. 그죠?
0: 다리미.
2: 또 예쁜 귀여운 이름이에요. 네,
1: 다리미.
0: 그럼 거기서는
2: 네, 다람쥐 같아.
0: 구청 소속의 주차장소 네. 요원인 거죠. 그리고 그 유니폼 입고 모자 쓰고
1: 네. 스쿼트 하시는
0: 스쿼트 타고 다니면서.
1: 네. 네.
2: 지금 이런 유니폼이 없죠.
0: 아예 네. 지금은 주차장소 요원이 네. 요즘 기계가 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차로 돌아다니면서 네. 하거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아예 그냥 CCTV 달아가지고 하고 하니까. 그때만 있었던 그 직업.
2: 맞습니다. 네. 네. 한시적으로. 사실 네. 사진사라는 직업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죠.
0: 그렇죠. 요즘은 이제 뭐 스튜디오에서 네. 찍어주는 게 겨우 뭐 증명사진, 그렇죠, 그렇죠. 뭐 여권사진 예. 뭐 이런 건 용도니까.
2: 또 휴대전화 다 가지고 네. 계시고 집에서 다 출력.
0: 요즘은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찍어가지고 출력해서 여권사진도 네. 뭐 만들고 뭐 증명사진도 만들고 하더라고요.
2: 자기 사진을 AI로 증명사진으로 막 바꾸기도 맞아. 하시더라고요. 아~ 네, 자신의 사진을.
0: 이미 찍어놓은 네, 사진을요? 네, 네, 네.
2: 그래서 뭐 6개월 안에 찍은 네, 사진만 네. 가능하잖아요.
0: 네네네. 네,
2: 그런 식으로 해서
0: 제출하기도 하고.
2: 최근 사진으로. 예. 예.
0: 어차피 8월의 크리스마스 얘기 나왔으니까 치문화 얘기니까 예. 잠깐 해보자면 그 8월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영화를 이렇게 딱 가슴에 남아 있어요?
1: 그 죽음도 함께 있는 거잖아요. 아. 죽음이랑 살아있는 거랑 네. 근데 그거를 너무 심각하지 않게 네. 저는 그거를 잘 그려놓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사실은 상을 두 번을 치렀어요. 네. 치아고 작년에는 친정엄마의 네. 이별을 마주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담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네. 그래도 다시 이 영화를 보면서 그냥 이게 또 삶의 한 일부분이다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또 제 상황하고도 이거를 그냥 슬프다 뭐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않고 차분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좀 느낄 수 있었던 영화이기도 했어요. 네.
0: 심지어 거기서 네. 한석규가 무슨 병인지도 안 알려줘요.
2: 네. 그러니까요. 저도 그쵸?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0: 불치병인 건 알겠는데 네. 무슨 병으로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도 안 알려줍니다.
2: 그리고 뭐 고통스러워하는 장면도 네, 많이 없어요. 안 나와요.
0: 네, 없어요. 네. 거의 없어요.
1: 그리고 친구한테 그 못한 수단도 나 죽는다.
0: 네, 그거 네. 만취해가지고 네. 네. 네, 그거 말고는 없어서 어떻게 저는 어떻게 저렇게 담담할 수 네, 있을까? 맞아요. 아무리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2: 정말요.
0: 네. 그래서 그 저는 되게 울컥했던 장면이 친구한테 그 비디오 테이프 이거 하는 거 알려주는 장면이잖아요. 네. 아버지한테 네. 네.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거 알려주는 네. 장면
2: 또 포스트잇 같은 걸 이렇게
0: 네, 붙여놓은
1: 이렇게 다 붙여놓잖아요. 네. 네. 맞아요.
0: 그 장면하고요 무심히 앉아서 발톱 깎잖아요. 그 마루에 앉아서 네.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마당을 바라보거든요. 네. 근데 내가 곧 죽는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2: 이 영화는 그런 디테일들이 많이 있는 네. 것 같아요. 또 뭐 시무나의 아이스크림 먹는 장면도 좀 있고.
0: 네. 네.
1: 되게 그 안에서 즐거움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저희 엄마도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네. 저희 엄마도 이제 시한부 판정 네. 받으시고 3개월 안에 그렇게 이별을 한 작년에 이제 그런 일을 겪었었는데 의외로 주변 사람들은 조금 힘들어하는데 네. 본인은 그렇게 준비를 하셨던 게 그 결이 같지 않았을까 내가 그 사람이 돼보진 않았지만 네.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2: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제 미루어 짐작하는 건데 네. 남겨질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준비가 그러니까
0: 내가
2: 많은
0: 너무 것 같아요. 슬퍼하지 네. 않아야 남은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갈 네. 수 있다라는 네. 것 때문에
2: 그런 배려가 있지 않을까
0: 그러네요. 네.
2: 그리고 작품 자체도 그래서 오히려 뭔가 좀 그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존엄 이것을 너무 디테일하게 다 보여줌으로써 네. 고통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지켜줄 건 지켜주는 네. 시선으로서의 따뜻함이 네. 또 느껴지는 부분의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1: 네. 심각하지 않아서 좋죠. 네. 네.
0: 맞아요.
1: 심각하지 않았고 네. 되게 그렇다고 막 너무 아름답게 빛나거나
2: 그렇지도
0: 네.
2: 않고
0: 그렇지도 네.
1: 우리가 일상적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영화가 되게 무슨 조명 장치로 빛을 막 세게 쏘거나 그런
0: 자연광 아니에요
2: 다? 다 네. 자연광이에요.
1: 너무 좋다.
2: 빛이 그냥 편하게 네. 그냥 눈이 네.
0: 그냥 그냥 아까 발톱 깎는 네. 장면에서 그냥 마루에서 네. 이렇게
2: 마치 네. 다큐멘터리 네. 장면을 네. 보는
0: 맞아요.
2: 것처럼
0: 맞아요.
2: 네. 네. 네. 그런 공감을 하게 돼요.
0: 맞아요. 그 자연광을 그래서 네. 그 유명한 감독들은 자연광을 그렇게 고집하는 감독들도 있거든요.
2: 빛을 과하게 쓰지 네. 않고
0: 빛을 과하게 쓰면 이 감정이 그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이 장면에서는 반드시 그래서 그때 그 자연광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죠. 예를 들면 해가 떨어지는 그 시간대가 겨우 한 30분밖에 안 되면 NG가 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시간은 30분밖에 안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엄청 준비를 해가지고 딱 그 네. 30분 동안에 NG 없이 그 장면을 담아내는 그런 감독들도 꽤 있다고 하더군요.
2: 아, 어디선가 또 그런 장면 찍으려고 지금 며칠째 기다리고 네, 계시는 지금
0: 그럼요.
2: 팀들이 있을지도
0: 그래서
2: 모르겠어요.
0: 팀들이 분명히 네. 있죠. 있죠. 그래서 멋진 영화가 또 완성이 되고 우리는 감사하고 네. 그런 거니까. 아, 그 이 이후에 이제 심은하 배우 얘기를 이제 오늘 많이 하셨으니까 좋아하니까 네. 그 이후에 그러면은 한석규와 함께 그 파격적인 Tell Me Something을 찍은 겁니까?
2: 어. 그렇죠. 네. 네.
0: 그때 진짜 그 영화 나왔을 때도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둘이 더구나 한석규하고 심은하가 네. 이런 스릴러를 찍었다고?
2: 그러니까요.
0: 이렇게 파격적인?
2: 심은하에게는 M이 있었어요.
0: 네. 드라마 M, MBC에서 M.
2: 거기서 보니까 네. 네. 네.
0: 네. 네. 목소리까지 막 이렇게. 네.
2: 이러면서. 네. 그래서 약간 스릴러나 공포 쪽의 어떤 또 다른 작품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네. 역시나 나왔었고요.
0: 네. 네. 한석규하고야 그 8월의 크리스마스에 그 가슴 아픈 어떤 네. 아직 마음이 우리한테는 남아 있는 그 여운을 완전히 완전히
2: 완전히
0: 뒤집어 버리는 네. 그리고 반전도 대단해서 네. Tell Me Something은 네. 그 영화가 괜찮았어요 심지어
2: 흥행됐습니다.
0: 네, 재밌었고요. 네, 재밌었고. 반전의 반전도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와 심은하가 확실히 M이어서 어울리네.
2: 내가 네 M이다.
0: 한석규는 거기서 또 이 심은하를 쫓는 형사 역할이었죠.
2: 그렇죠.
0: 네. 네. 아 상당히 그래서 심은하가 여러 가지가 되는구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네. 근데 그러면 Tell Me Something 찍고 그냥 은퇴를 했습니까? 어떻게 됐죠? 그 뒤에
2: 거의 지금 그런
0: 그 행보가 상황이에요? 어땠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2: 작품 수가 너무 적어요.
0: 네.
1: 드라마 너무... 찍으시고
0: 네. 그러잖아요. 네. 몇 편 안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아, 진짜 너무 아깝다.
1: 아쉬웠어요.
0: 네. 그래서 그때도 많은 팬들이 아쉬웠어요. 막 심은하 제발 복귀해 주세요 막 이런 얘기도 네. 많이 했고. 네.
2: 광고는 좀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1: 커피 광고 잊을 수 없어요.
0: 아. 뭐 뭐였죠?
1: 커피.
0: 커피 광고?
2: 2000년이 마지막이네요. 뭐, 영화로는.
0: 어떤 작품입니까? 2000년에?
2: 2000년에 인터뷰가 마지막이에요.
0: 인터뷰요?
1: 너무 네, 예쁘게 나오고.
0: 무슨
1: 예. 춤 추는 역할로 나오고 네. 이정재 나오고.
2: 아, 이정재 심은하가 주연을
0: 네.
2: 했고요.
0: 네, 그 영화는 거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작품을 끝으로 이제 은퇴를 하는.
2: 그렇습니다. 네. 네. 돌아와도 되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다가 이제 결혼해서 남편이 정치인이 되니까 더 돌아오지 못했고
1: 그림도 그리시고
0: 예. 네. 네. 네. 네. 그랬다가 이제 어차피 이제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도 더 못 돌아오고 있는 게
2: 그러니까요.
0: 아닌가 남편이 정치인이라서
2: 파파라치 컷 그만 보고 네. 제대로 된 사진
0: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요
0: 보고 싶어요
1: 네. 네.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70년대 정윤이한테 그렇게 돌아와달라고 네. 했듯이 이 90년대 세대들은 심은하한테 그렇게 돌아와달라고 맞아. 했는데
2: 그럼요.
0: 그게 안 돼서 네. 참 많이 아쉬운 그런 또 배우로 남아있습니다. 네.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와주시기로 한 다음에 저한테 너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2: 아, 일단 나와주시기로 에이. 하실 그 생각부터 일단 궁금해요. 오늘.
0: 어떻게 결심을 네. 하게 됐는지.
1: 일단은 너무 네. 여기가 그 방송 들었을 때 두 분이 그 텐션 기분 좋은 텐션이 계속 이어지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저도 아, 네. 그 에너지를 받고 싶었고
0: 네.
1: 제가 이 방송을 망치면 어떡하지라는 사실은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제 네. 목소리 자체가 조금 좀 처지는 그런 기분이어가지고 그래서 네. 계속 카톡을 보냈었는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해서 아. 제가 좀 편하게 좀 놀고 싶었어요.
0: 네.
1: 너무 감사하고요.
0: 잘하셨습니다.
1: 이렇게 영화 대 영화라는 멋진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0: 네.
1: 너무
0: 그리고
1: 감사해요.
0: 정말 네. 걱정할 게 없었구나라고 느끼시죠?
1: 네. 네. 네.
0: 그래서 다른 다른 제작자분들 많으시잖아요.
1: 네.
0: 제가 그분들도
1: 네.
0: 좀 모시고 싶은데 그분들께
2: 그러니까요.
0: 좀 얘기 좀 해주세요.
1: 네. 네. 꼭 나와서 그냥 놀다 간다고 생각하고 네. 근데 또 이 안에서 또 얻어갈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2: 아,
1: 너무
2: 감사합니다.
1: 감사드립니다.
0: 아, 네. 저희가 더 감사하죠.
1: 감사합니다.
0: 연차까지 네. 내서 이렇게 귀한 시간. 그리고 네. 이 준비한 원고 보셨어요?
2: 그러니까요. 너무 꼼꼼하게.
0: 아니 이렇게 꼼꼼하게. 네. 아니 그러면은
2: 이거 거의 뭐 한 달 정도 걸리는 거
0: 그러니까요. 이렇게 꼼꼼하게. 네. 아 제가 원고 준비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도
1: 네,
0: 불구하고.
1: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0: 그렇죠. 저희가
2: 네. 원고대로 안 하니까.
0: 워낙 즉흥적이라 저희는 그냥 네. 막 하거든요.
1: 근데 또 그게 네. 또 말을 또 튀어나오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을 해주시는
0: 맞아요.
1: 게
0: 이걸 이거대로 가면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못 하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냥 편하게 막 수다 그냥 저하고 얘기하듯이 백희 씨하고
2: 네.
0: 그냥 우리 커피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듯이 해야 정말 진솔한 얘기가 나오니까 백희 씨는 어떠셨어요? 네. 왜냐면 저는, 자주 못 뵙잖아요. 네, 방송 시간이 달라서.
2: 커피나 식사를 함께 네. 하고 싶으신 분이 아닌가. 아, 예.
0: 아, 언제 그래서, 우리 예. 커피 마셔요.
1: 어, 좋아요.
0: 진짜. 아니 저는 사실 이 우리 보현님 같은 어떤 그 목소리나 네. 이런 걸 좀 담고 싶거든요. 아시잖아요, 제 성격.
2: 엘레가
0: 그렇죠, 엘레가 예. 우와 예. 막 이런 거.
2: 뭔가 약간 수채화 같은. 예, 예.
0: 그러니까 저는 예. 전혀 그런 거 어울리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아, 저런 이미지를 내가 좀 어떻게 카피할 수 없나? 네. 막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2: 아, 저도 그래요. 정말.
0: 이번 생은 네. 틀렸겠죠?
2: 네.
0: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걸로.
2: 아니, 왜냐면 에, 매력이 에, 또 너무 있으니까.
1: 있으세요.
0: 아니 근데 에. 진짜 오늘 보니까 꼼꼼하면서도 그 어떤 서정적인 그 감 있어요? 그거를 네. 저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 게 저 제가 안 갖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2: 아 그리고 평소에는 네.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차분하게 진행을 하셨겠지만 네. 오늘 저희랑 하시면서도 굉장히 순발력이나 네. 굉장히 빠르게 또
0: 왜냐면 온 거에 없는 질문 저희가 너무 네. 많이 했는데
2: 빠르게 또 이렇게 네. 응대하시고 응수하시는 것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1: 두 분 덕분이에요.
2: 아니 정말 갖고 계신 것 같아요.
0: 그러면 네. 다음에 한번 더
2: 오셔야겠어요.
0: 오시는 걸로. 네. 예.
2: 더 속사포랩으로 네. 가겠습니다.
0: 연차가 남아 있을 때, 연차 쓸 수 있을 때.
1: 남아 있습니다.
0: 예. 한번 더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1: 영광입니다.
0: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를 제작 진행하고 있는 우리 보현님과 함께 오늘 영화 대 영화 멋지게 꾸며봤습니다. 너무나 네. 감사드리고요.
1: 감사합니다. 예.
0: 저희 두 사람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 그 8월의 크리스마스에 아~ 한석규가 부른 노래 있잖아요. 네. 예, 그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예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지영이었고요.
2: 저는 이백희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퀴즈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무엇일까요?
1: 해바라기, 장미, 아 철쭉!
0: 땡! 정답은 바로 선거입니다.
2: 6월 3일 민주주의의 꽃이 피는 날, 5월 29일 30일 사전투표일도 잊지 마세요. 6.3 지방선거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사람마다 자신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나아가고요. 누군가는 조금 천천히 걸어갑니다. 어떤 속도가 더 좋은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 속도 안에 각자의 삶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는 이야기와 그 리듬을 담은 음악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주에서 노래하며 사람을 만납니다. 노래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이야기가 되는 시간.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네, 논스톱 뮤직플레이 실버건의 주간 플리입니다. 오늘은 세인이라고 하는 뮤지션이고요. R&B 뮤지션입니다. 노래 잘하죠? 네, 첫 곡으로 들으셨던 노래는 늦은 거야 라고 하는 곡이었고 기리보이가 피처링한 곡이었고요. 방금 전 노래는 좋은 사람 만나 라고 하는 곡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고 세인 씨를 처음으로 알게 된 그런 곡이었습니다. 피처링은 릴러 말즈였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너를 이라고 하는 곡 여러분께 띄워드리겠습니다. 늦은 거야랑 같은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요. 네, 이렇게 너를.

0: 오늘로 완전 광고 베이베 돌려내게 자꾸 왜 이래 회색 니트 핏
1: 계속해서 이어가는 노래는 꾸안꾸 피처링 리어진입니다.
0: 오늘로 완전 광고 베이베 지금 날씨랑 어울려 베이베

네, 계속해서 이어갈 노래는 시나리오라고 하는 곡입니다. 피처링 김하원이고요. 그리고 찬, 이렇게 두 명이 함께 했습니다. 다양한 뮤지션과 피처링과 콜라보레이션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가수로 보여집니다. 약간 그 크러쉬나 딘이나 이런 콜드나 이런 가수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세인의 목소리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시

네, 세인이라고 하는 가수는요, 앰비션 뮤직 소속 가수고요. 2025년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14년도에 실문하셨던 그 좋은 사람 만나가 수록된 앨범이 어떻게 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가 힙합 기반의 곡이지만 멜로디가 매우 대중적인 가사가 슬픈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음악들의 특징이 전반적으로 크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들으실 노래도 보이비와 게스트 그리고 허가 함께한 실루엣 듣고 오시죠.

네, 이번 곡은 바빠라고 하는 곡이고요. 피처링 빅나티 수동현입니다. 트레이드 에일과 세인이 함께 만들었고요. 바빠라고 하는 곡 듣고 가겠습니다.

네, 세인은 대한민국의 R&B 싱어송라이터이자 프로듀서라고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요. 따뜻하고 뭔가 세련된 사운드를 기반으로 일상 속의 감정과 관계의 온도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제된 보컬과 감각적인 편곡으로요, 자신만의 정체성을 계속 쌓아오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2025년에 싱글 좋은 사람 만나러 뭐 많은 분들에게 벌써 알려지고 있으니까요, 주변에서도 금방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어갈 곡은요, 이 보잉 프렌드라고 하는 앨범이 가장 최근작입니다. 2026년 3월 26일에 나온 앨범이거든요. 이 앨범에 수록된 곡들이 요즘 조금 많은 분들에게 또 소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놀러와 그리고 만날래 말래 이 두 곡 띄워드리면서 네, 우리에게 리얼 자연스럽게 우리 논스톱 뮤직 플레이 주간 플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1부, 네, 논스톱 뮤직 플레이, 네, 주간 플리 함께 하셨어요. 네, 오늘의 뮤지션은 세인이었고요. 예, 바로 자연스럽게 2부로 넘어왔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93.5MHz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는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김은총이고요. 오늘은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늘 평소에 좀 빠르게 가야 한다고 배우잖아요. 뭐 인생에 정해진 뭐 커리큘럼대로 어떤 흐름대로 또 많은 분들이 뭐랄까 졸업하고 직장 얻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뭐 늘 우리 주변에서 압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나이 때는 어때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2부 때는 좀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늘 조금 더 빨라야 된다고 배우긴 하지만 가끔은 자기 속도를 지키는 것이 자기만의 빠르기로 걷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특히나 그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군대도 조금 늦게 갔었고 대학도 조금 늦게 졸업했고 또 가수로서의 그 활동도 때로 또래보다 좀 늦었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긴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 다시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늘 이런 구호만 앞세우는 것 같아요. 저도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고 또 그때부터 시작하면 10년 뒤면 또 그만큼의 일가를 이루고 있을 텐데 왜 늘 그 시작은 더디고 느리기만 할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2부, 네, 2부 코너에서 당신은 일주일 주간 김은총 코너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나만의 빠르기를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연부터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또 준비한 곡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곡은요, 오직 나만의 빠르기로 라고 하는 곡이고요. 요 노래를 썼었던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네, 여러분께 이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되게 새롭고 뭐 뭔가 설레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나만의 빠르기에 좀 그때 한창 집착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가 2019년 11월 5일 날로 기억하고 있는데 코로나 직전이었고 제가 이제 대학원 졸업한 이후에 음악 하나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좀 많이 할 때였어요. 뭔가 그때가 제 인생에서 음악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도 같은데요. 오직 나만의 빠르기로 먼저 그 사연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매주 한 곡씩 사연에 맞춰 곡을 써온 프로젝트 주간 김은총. 오늘은 2019년 11월 5일 8651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년 넘게 한 직장에 다니다가 지금은 좀 쉬고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다가 한동안은 또 조바심이 났다가 지금은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즐기는 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전주 동물원에도 가고요. 널찍한 공원 있으면 캠핑의자 펼쳐놓고 멍때리기도 하고 책도 읽고 어느 날은 중국 드라마를 몇 편씩 내리보면서 웃고 울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돈 안 쓰면서 노는 법을 하나둘 터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좋은데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죠? 저의 소확행을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선물도 주세요. 다음으로 가사를 낭독해 드릴게요. 나만의 빠르기로. 오직 나만의 빠르기로. 참 오래 걸렸지. 나의 속도를 찾는 게. 남들의 빠르기에만 맞춰왔었지. 그래서였을까? 나는 너무 조급했고 숨은 가쁘고 많이 지쳤지. 허나 이젠 자유롭게 설 거야. 오직 나만의 빠르기로 설 거야. 봄에는 여유롭게, 여름에는 더욱 뜨겁게, 가을엔 추억을 되돌아보며 살 거야. 다시 겨울이 온다 해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오직 나만의 빠르기로 살 거야. 오직 나만의 빠르기로.
1: 네, 오직 나만의 빠르기로 사연과 가사 함께 낭독으로 들어봤습니다. 정말 이때의 감정을 생각해보면 이때 제가 뭐 다른 거를 또 시작했더라면 특히나 뭐 언어라거나 뭐 영어, 일본어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어떤 다른 악기들을 시작했더라면 지금쯤 꽤 잘하고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때는 뭔가를 시작하기에 그렇게 주저했을까 싶어요. 물론 그때 이 주간기문총 프로젝트를 막 시작했기 때문에 매주 한 곡씩 곡 쓰는 것에 사실은 급급하고 바빴던 것 같아요. 5년 내내 그랬었으니까 쉽지만은 않았죠. 그러면서 공연도 하고 사업도 따내서 행사도 치르고 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었던 시간들이 막 지나가는 것 같은데 요즘처럼 조금 지치기도 하고 뭔가 숨가쁘게 느껴지는 때는 또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한번 저만의 또 속도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곡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먼저 라이브로 불렀었던 나만의 빠르기로, 오직 나만의 빠르기로를 원테이크로 불렀었던 버전을 여러분께 먼저 들려드리고 또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원곡 버전입니다.

0: 네, 오직 나만의 빠르기로 저의 원테이크 라이브로 들어보셨습니다. 네, 요렇게 처음에 썼던 기억이 나요. 뭐랄까, 시간이 지나는 그 과정들을 가사로도 좀 표현해 보고 싶었었고, 왜 내가 이렇게 지쳐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드러내면서 나만의 빠르기, 오직 나만의 빠르기로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한 선언이 좀 담겨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이게 참 곡을 쓰는 사람으로서 좀 저는 선언의 힘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문을 거는 것처럼 내가 늘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잘 풀릴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그 말에 힘이 있는 것처럼 가사에도 제목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계속해서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 노래가 오직 나만의 빠르기로 살아가겠다, 다른 사람들의 속도나 빠르기에 이렇게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빠르기를 찾아보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노래를 들어보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에세이를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는 시간이 좀 남겨져 있거든요. 에세이 낭독, 제가 쓴 에세이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땅, 총소리와 함께 달리기는 시작되었다. 나는 5번 레인에서 있는 힘껏 발을 구른다. 잔뜩 긴장한 얼굴로 땅을 짚고 있던 나는 총소리와 함께 달리기는 시작되었다.

0: 흥에 놀란 나머지 친구들보다 시작이 늦었다. 양발이 분주히 교차하지만 허공을 가르는 기분이다. 나는 서서히 뒤로 물러난다. 친구들의 발 뒷굽이 보인다. 마음이 급해진다. 조급한 마음에도 무게가 있는 건지 몸을 휘감은 감정은 나를 점점 무겁게 만들고 어느새 저만치 격차가 벌어졌다. 결국 난 뒤에서 1등을 했다. 매번 뒤에서 2등만 하다 오래간만에 1등이다. 꼴찌라고 부르진 않겠다. 나는 완주를 했고 분홍색 글쓰기 노트도 한 건 받았다. 12개입 연필 한 다스와 금메달을 목에 건 친구가 부럽긴 하지만 나는 애써 별거 아니란 표정으로 노트를 어루만진다. 가장 늦게 들어온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아주 잠시다. 스포트라이트는 가장 먼저 들어온 친구에게만 향하기 때문이다. 나의 달리기는 늘 이런 식이었다. 뭔가 내 존재를 초라하게 만드는 종목. 나는 마치 달리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아닌 것만 확인하는 나날이었다. 달리기 후의 유일한 즐거움은 엄마의 도시락이었다. 운동의 점심으로 도시락을 까먹으면 늘 엄마에게 집에 가도 되냐고 묻는 통에 요즘도 엄마는 그날의 일화를 얘기하며 깔깔거린다. 그러면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나랑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어 하곤 화제를 돌린다. 운동 외에 다른 종목들도 대동소이했지만 유독 달리기가 싫었다. 대체 달리기가 뭐 그리 중요하길래 순위를 매기고 메달을 주고 시상까지 한담? 투쟁심이라거나 1등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내가 달리기에서 1등을 해봤다면 얘기가 아주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지만 난 늘 뒤에 있었고 각자의 빠르기를 존중하지 않는 방식의 맹목적인 달리기 시합을 난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 20살 어느 주말 여전히 분주한 지하철을 타고 청담동으로 간다. 최근에 산 옷을 입고 머리에도 잔뜩 멋을 냈다. 목적지를 향해 갈수록 발걸음이 점차 무거워진다. 긴장감 때문이다. 잘할 수 있을까? 역에서 내려 몇 분을 더 걸으니 긴 줄이 날 맞이한다. 나와 같이 오디션을 보러 온 이들이다. 모두 같은 표정으로 서로를 스캔한다. 새로 산 옷과 멋부린 내 머리가 그들 틈에서 순식간에 수수한 모습이 되었다. 도착한 순서대로 번호표를 받는다. 56번. 내 앞에는 교복 차림의 두 친구가 서 있다. 이내 의도치 않게 그들의 소곤거리는 말이 들려온다. 와, 우리 너무 늙었어. 애들 봐. 그러게, 아이돌 하려면 초딩 때부터 준비해야 하나 봐. 그 말에 따라 시선을 돌리니 딱 봐도 어려 보이는 10세 전후의 아이들이 눈에 들어온다. 오디션을 저렇게 이른 나이에 보러 온다고? 잠시 생각하는 순간 행색만큼 내 나이마저 초라해진다. 20살이 많은 나이라니 낯선 경험이다. 물론 나 역시 그 시절 저런 앤늙은이 소리를 종종 하곤 했지만 오디션장에서 만난 오늘의 라이벌들에게 나이로부터 먼저 지고 말았다. 순간 달리기에서의 울렁증이 재발한다. 시작이 늦어 양발이 허공을 가르는 듯한 기분이 들고 뭔가 마음이 급해진 기분이다. 애써 나를 다독이지만 20살 갓 시작한 음악 여정이 출발부터 늦어버렸다고 느끼는 건 꽤 오래 앓을 것만 같았다. 56번 들어오세요. 다음 57번 앞에 대기해 주세요. 얼마나 기다렸을까? 드디어 내 차례다. 오디션장 안에는 녹화를 위한 카메라와 심사위원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앉아있다. 입장과 동시에 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패션, 표정, 눈빛, 이미 거기에서부터 가려진다. 노래를 한다. 마이크 따윈 주어지지 않는다. 생 라이브. 긴장한 티는 역력하고 양손은 갈 곳을 잃었다. 어색한 찰나의 시간이 억업군의 세월처럼 흐른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짧은 인사가 1절을 마침과 동시에 전해진다. 보나마나 탈락이다. 그나마 1절을 다 들어준 심사위원에게 감사해야 할 판이다. 1절을 채 부르지도 못한 채 문을 나서던 날도 많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또다시 확인사살에 불과할 소식을 기다릴 것이다. 어디서부터 틀린 걸까? 뭐가 부족한 걸까? 수많은 물음은 정답을 찾지 못해 결국 노래가 부족해서라고 뭉뚱그린다. 그나마 오디션이 달리기보다 나은 것은 자발적이라는 것이다. 학창시절을 돌아보면 거의 모든 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들이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할 겨를들 없이 나는 12년이라는 긴 시간을 학교의 교육과정대로 생산되었다. 나를 성찰하고 내가 되고 싶은 걸 찾지 못한 채 입시만을 위한 길을 쫓았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입시를 마친 나는 또다시 취업이라는 벽 앞에 뒤처진 채 놓였다. 교육과정이 입시를 위한 것임을, 입시가 취업을 위한 것임을 나는 전혀 몰랐다.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은 때였고 성적에만 맞춰 대학에 가는 일을 운 좋게 피했을 뿐이다. 그러나 내가 관심 있는 학과에 왔다는 위안도 잠시였다. 대학 수업은 기대와 달랐고 또다시 달리기 때의 공허함이 밀려왔다. 이렇게 대학 4년을 보낼 순 없다고 생각했다. 나만의 꿈과 길을 찾고 싶었다. 아니 적어도 나만의 빠르기로 살고 싶었다. 그렇게 선택한 게 휴학이었고 가수가 되는 길이었다. 낯선 서울로 간 것도 나보다 어린 아이들과 오디션장에 있었던 것도 다 그런 까닭이었다. 그러나 결국 아이돌 오디션을 본다는 것도 가수가 되는 전형적인 길이었다. 누구나 검색하면 나오는 방법일 뿐 나만의 방법은 아니었다. 나는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은가?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가?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스스로 찾아야만 했다. 오늘의 사연은 6년 넘게 직장에 다니다가 쉬고 있는 이의 사연이다. 그를 이해하기 위해 6년이란 시간을 먼저 가늠해본다. 6년이면 직장인 사춘기의 369의 두 번째 시기로 직책 변경 아니면 직장을 정리한다는 말이 먼저 떠오른다. 일에 대한 애정도를 예측할 순 없지만 두 번의 3년을 보낸 끝에 몸과 마음은 소진되었을 것이다. 긴 시간을 보낸 기억은 추억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변하기 전까지 여러 후유증을 수반한다. 오랜 시간을 투여한 날들은 멈춰선 날부터 삶 이곳저곳에서 불쑥 짓궂은 심술을 부린다. 물론 잠깐의 홀가담으로 며칠은 후련하고 즐거울 것이다. 그러나 불현듯 냉정한 현실 감각이 찾아들고 조바심이 나고 정처 없는 나날을 보내기도 할 것이다. 애써 동물원에도 가고 널찍한 공원에서 캠핑도 즐겨본다. 쌓아두었던 책도 읽고 밀린 드라마도 몰아보지만 문득 멍해지고 가슴에서 쨍그랑하고 소리가 날 것이다. 텅 빈 마음은 여지없이 삶의 공허를 입 밖으로 토해낸다. 차가운 숨결이 오늘을 집어삼키고 기어이 뱉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한숨이라고 부른다. 한숨은 그날의 공기를 불러내 나의 오늘을 잠식한다. 처음엔 내 몸 안에 나쁜 기억들이 먼저 배출된다. 열이 오르고 식은땀이 흐른다. 마치 정화의 과정을 거치는 듯 오염된 짙고 검은 숨이 나온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래야만 했는지 과거의 일을 곱씹는다. 숨은 조금씩 옅어진다. 숨과 함께 기억도 서서히 미화된다. 그제야 비로소 그 깊은 숨이 멈춘다. 예쁘게 빛나던 날들만이 남으면 이젠 그날로부터 떠나왔음을 인정해야 한다. 묵은 것들로부터 벗어나면 주변이 더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이다. 육면을 달려온 시간은 맥없이 힘을 잃고 나만 멈춰선 기분일 것이다. 마치 힘없이 달려야 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갓길에 비상등을 켠 채 홀로 선 것처럼. 나에게도 뻥 뚫린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많은 이들 속에 나만 홀로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멈춘 것 같을 때가 있다. 인생에서 늦은 때란 없다고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거라고 말하는 이들도 덜어 있다. 더 이상 달리기 시합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레인 위에 놓인 출발을 알리는 총성이 들리고 앞서가는 친구들의 발 뒤꿈치가 보이는 것만 같다. 나만의 빠르기로 살 순 없을까? 하루하루 반복되는 나날 속에 따분함을 참고 견디어 나아가는 것이만이 삶의 목적은 아니지 않은가? 비록 내 길이 누군가에겐 납득되지 않는 길이거나 어쩌면 너무 느린 속도라고 해도 그 길을 나만의 빠르기로 가는 동안 경험한 것들이 나를 새로운 길과 방향으로 안내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또한 멈춘 곳이 나를 더 오래 나아가게 할 휴게소나 쉼터가 되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흔히 음악에서는 안단테, 모데라토, 알레그로 등의 다양한 빠르기를 제시한다. 곡마다 서정과 분위기에 맞춘 빠르기로 연주하라는 의미다. 몇 분 남짓의 음악에서도 그럴진데 우린 음악보다 훨씬 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 모두 저마다의 빠르기로 살고 같은 속도를 가진 이들과 함께 하모니를 이루면 되지 않을까? 각국의 시차를 존중하는 것처럼 각자의 빠르기를 시차처럼 존중하는 건 또 어떨까? 실제 음악의 빠르기 중에서도 템포 루바토라는 게 있다. 템포 루바토는 연주자의 마음대로 음의 길이를 느리거나 혹은 빠르게 바꾸어 연주하는 것을 뜻한다. 포크싱어인 나도 혼자 연주할 때는 템포에 얽매이지 않고 호흡이나 순간의 감정에 따라 자유롭게 노래하기도 한다. 물론 경제랑 같이 연주할 때도 그럴 때가 있어서 경제가 종종 힘들 때도 있었겠지만 그조차도 너무 찰떡같이 맞춰준다. 그러니 묵묵히 나만의 빠르기로 각자의 길을 오래 걸어야 할 것이다. 진짜 실패는 아주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지 않는가? 그것만이 현재로선 나에게 가장 확실한 달이다.
1: 꼭 앞서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않아도 나의 몫으로 글쓰기 노트 한 권은 남아있었듯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다독이고 싶다. 이제 남들의 빠르기에만 맞춰왔던 날들은 잊고 그저 나만의 빠르기로 살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노래 나만의 빠르기는 자신만의 빠르기를 찾겠다는 화자의 다짐을 노래한다. 봄에는 여유롭게, 여름에는 더욱 뜨겁게, 오직 나만의 빠르기로 살 거야. 그런 마음으로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매 계절마다 물을 것이다. 여긴 뒤늦게 봄이 왔는데 거긴 어떤가요? 오늘은 노을이 아름다워서 조금 쉬어가고 있어요. 거긴 차가운 바람이 빠르게 부나요? 천천히, 부디 감기 조심하세요.
2: 네. 여러분, 네. 이렇게 오직 나만의 빠르기로 에세이를 여러분께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 낭독 버전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들으셨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제가 쓴 글을 다시 들어보니까, 내 스스로한테 이런 말을 좀 자주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내 빠르기만 좀 늦은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기도 하겠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함께 걷고 있는 같은 속도의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자연스럽게 속도를 빨리 했다가 늦춰졌다가 하는 게 우리 일상이니까, 그런 삶을 긍정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만의 빠르기 노래 띄워드리면서 또 자연스럽게 3, 4부 코너로 물러가겠습니다.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네, 전주에 가면 3, 4부 코너를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보석 같은 우리 전주 지역의 재즈 뮤지션, 재즈 피아니스트 최현빈님 모셨거든요. 이 수상한 초대석에서 이번 시즌2에서 최초로 모시는 피아니스트입니다. 네, 전주를 빛내고 있는 요즘 더 특히나 각광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최현빈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전주에 가면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재즈 피아니스트 최연비입니다.
1: 네, 아유, 너무 또 겸손하게 그냥 담백하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네. 요즘 되게 바쁘시죠?
2: 바빠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1: 바빠지려고 노력하고 계시다?
2: 네.
1: 이미 바쁘신 것 같은데.
2: 네,
1: 얼마나, 얼마나 더 바빠져야 됩니까?
2: 없던 일도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고, 좀 다른 지역도 많이 가고 싶고,
1: 네. 그러시군요. 네. 아, 그러니까요. 사실 막상 가보면 크게 뭐 의미가 있거나 나름의 활동 폭이 넓어지는 그 가치는 있지만
2: 네.
1: 사실 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활동들도 너무 사실 네.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거든요.
2: 그럼요. 맞아요.
1: 네. 네, 그래서 이미 멋지게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2: 네.
1: 차차 그건 시간 문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2: 네.
1: 네, 이 리얼 서칭쇼 수상한 초대석은요.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AI로 검색을 해서 그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코너입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없고요. 이 즉흥에서 그냥 대화 나누는
2: 네.
1: 코너입니다.
2: 지금 손이 굉장히 어색해요.
1: 네, 어색하시죠?
2: 네.
1: 지금 또 영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아마 그러실 수 있는데 네. 편하게 임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2: 네.
1: 네, 그럼 먼저 검색해보겠습니다. 이 검색에는 룰이 있어요. 전주에서 활동하는 누구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띄워가지고 검색해보니까요. 검색해보겠습니다. 전주에서 활동하는 재즈 피아니스트 최현빈님에 대해 알려줘. 검색. 네.
2: 저도 하나요?
1: 아니요, 제가 하면 됩니다. 자, 검색이 벌써 뜨고 있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 기반으로 해서 꾸준히 연주와 창작을 이어가고 있는 실력 있는 실력파 연주자입니다. 동의하시나요?
2: 반?
1: 반? 또, 연비님 또 겸손하셔가지고, 네, 반만 또 인정하신다고 합니다. 네, 다음 정보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전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 재즈뿐 아니라 팝, 보컬, 피아노, 커버 연주까지 폭넓게 소화하고 있고요.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는다는 표현처럼 감성 중심의 연주 스타일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맞나요?
2: 오, 유튜브 할 때 그 썼는데.
1: 그거를 또 이렇게 딱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 활동 스타일 같은 경우는 재즈와 팝 기반의 크로스오버 연주를 주축으로 하고 있고 라이브 연주에 상당히 많은 영역들을 활동하고 있고 피아노 커버라거나 보컬 협업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대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재즈 라이브 하고 있거나 커버, 개인 프로젝트 등을 꾸준히 공유하고 있고 특히 정확하네요. 재즈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자기 색깔을 담은 피아노 콘텐츠를 쌓아가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2: 우와.
1: 네, 재즈비 어떻게 지은 이름이에요?
2: 지금 재즈비요?
1: 정확하잖아요, 재즈비.
2: 네, 재즈를 좋아하고 연비 해서 재즈비.
1: 재즈를 좋아하는 연비.
2: 네.
1: 아, 그런 거군요.
2: 네. 네.
1: 보통 약간 그 비 하면 약간 꿀벌 생각이 나름인데 약간 그 재즈 뮤지션들한테는 그 뭐랄까 별명, 별칭 같은 것도 있는 뮤지션들도 있잖아요.
2: 네.
1: 네, 그래서 되게 잘 어울리는 별명을 지은 것 같습니다. 자, 참여와 협업 이력 특히 있는데요. 보니까 밴드 활동을 꽤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밴드 오후 밴드에서 편곡과 피아노 참여를 하셨다고.
2: 네.
1: 네. 여기서 보니까 손금, 담따, 태설주의보, 봉숭아 등 다양한 곡을 작업했고요. 단순히 연주자가 아니라 편곡과 창작까지 가능한 뮤지션이라는 점이 핵심이래요.
2: 똑똑하네요.
1: 네, 똑똑하죠. 네, 그런 의미에서 네. 그래도 지금 순조롭게 이게 보통 검색이 안 걸리는 분들도 많아요.
2: 진짜요?
1: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무슨 얘기를 더 꺼내야 되지 하다가 힌트를 요청하기도 하는데
2: 네.
1: 오늘은 너무나도
2: 다행입니다.
1: 예상과 맞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요. 먼저 그럼 노래 하나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태설주의보 있고 모닝브리지 있고 뭐 이런 바이시클레인 뭐 이런 곡들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2: 네.
1: 어떤 곡을 먼저 들어볼까요?
2: 바이시클레인은
1: 네.
2: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바이시클레인
2: 네.
1: 연주곡이죠?
2: 아니에요, 보컬.
1: 어, 보컬 곡이죠. 어,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최현빈님의 Bicycle Lane.

0: 네, 최연비의 바이시클 레인 듣고 오셨는데 피처링이 되게 반가운 분이네요.
1: 아, 네.
0: 이백희님께서 해주셨는데 요 노래 좀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1: 이게 그 뭐야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네. 이제 예술인들이 활동을 못 하고 있었을 때
0: 네.
1: 전주시에서 이제 전주에 대한 그런 작품을 내놓으면 이제 상을 타는 거기서 제가 2등인가 3등인가 했어요.
0: 오.
1: 이 노래로
0: 예.
1: 네.
0: 와
1: 감사하게도
0: 그런 일이 있었네요.
1: 네. 오, 근데 네. 이제 막 이게 공식화된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0: 네.
1: 자료를 찾아볼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오밴드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냈는데 우연찮게 또 그렇게 돼가지고 상금을 타고 이제 그걸로 이제 음악 앨범을 냈죠.
0: 아 그럼 먼저 곡 작업을 하고 나서 앨범 작업을 뒤에 한 거네요.
1: 네, 한 몇 년 후에 아는 친구랑 비트를 찍어주고요.
0: 네.
1: 제가 코드랑 송포 만들고 백희 쌤이 보컬 라인을 만들고
0: 아,
1: 같이
0: 그렇군요.
1: 작업을 했습니다.
0: 그러니까요. 그러면 꼭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1: 별로 안 걸렸어요. 곡 만드는 건 일주일도 안 걸렸고 작업하는 거는 제 작업실에서 하니까는
0: 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 있었겠네요.
1: 네, 맞아요.
0: 그러니까요. 야 듣기 좀 좋아요. 이런 노래를 사실은 들어볼 기회들이 우리 지역민 분들도 많지 않아요. 흔치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되게 반가우실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전주천 얘기입니다.
0: 아, 전주천을 배경으로 해서 바이시클 레인.
1: 네, 전주천에서 자전거 타는 거 좋아했어요.
0: 아,
1: 대학교 때. 이제 방학하고 내려오면은 혼자 즐겼죠. 자전거 타면서 야, 봄이다. 이런 식으로. 네,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0: 그랬군요. 네. 네, 이 노래 그 바이시클 레인 들으시면서 전주천 자전거 타보시는 것도 너무 좋겠습니다. 지금 수상한 초대석 리얼 서칭 쇼답게 지금 AI 검색과 함께 하고 있고요. 최현빈님, 재즈 피아니스트 최현빈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현빈님께서 활동하셨던 오후 밴드 뭐 노래들도 차차 여러분께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네, 이 밴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밴드 활동도 꽤 많이 했어요.
1: 네.
0: 그런 이야기들이 보니까 여기 그 AI 검색에는 다 잡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후 밴드 정도가 대표적으로 잡히고 있는데
1: 네.
0: 그 외에도 활동하셨던 내력들도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밴드만 해도 두세 개가 더 있는데
1: 잠깐만요. 기억을 되시고
0: 일단 슬로우진에서도 활동하셨고
1: 아, 맞아.
0: 그리고 또 그 살롱드 보통이었나? 아니. 그 뭐죠? 아, 그 팀 있잖아요. 아,
1: 하루차이도
0: 있고,
1: 잠깐
0: 있었고
1: 네,
0: 네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하루차이는 제가 20살 중후반 때 잠깐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재즈 밴드입니다. 앨범 있는데
0: 네네네.
1: 부끄럽네요.
0: 아 여기 이 자리는 네. 진짜 부끄러워하시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자랑해 주셔야 돼요.
1: 네, 그래서 이제 두 곡을 냈어요. 그때 네. 이제 27, 27살 때쯤 그래서 두 곡을 냈고
0: 어떤 곡이었죠?
1: 워킹 인 더 러브인가? 그거랑 가을인데
0: 네.
1: 이것도 이제 보컬 언니랑 같이 해가지고
0: 네.
1: 둘 다 보컬 곡이에요.
0: 네.
1: 자작곡으로 예.
0: 하루차이 그 은서님이셨죠?
1: 네.
0: 네, 은서님이랑 함께 활동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1: 네. 그래서 그때 잠깐 이제 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은서님께서.
0: 다시 돌아가셨나요? 네. 요즘?
1: 슬슬 다시 재즈를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0: 네. 그러니까요. 또 이게 약간 그 뭐랄까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이라는 게 또 예술가들한테 좀 필요하기도 하니까.
1: 네.
0: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병나요, 저처럼.
1: 맞아요. 결국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서기춘 선생님이랑 또 활동하셨던.
1: 네.
0: 이 셰드도 있잖아요. 워낙 요즘 재즈 피아니스트 최연비로 최연비 콰텟, 뭐 최연비 트리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1: 네.
0: 밴드 활동들을 다 잊어버리셨나 봐요.
1: 죄송합니다. 아니 네. 제가 요즘 이번 연도에 딱 목표한 바가 있어가지고
0: 네네.
1: 이제 그 집중하느라 제가 지금 그래서 봄빛남매도
0: 네.
1: 지금 잠깐 쉬는 타임에 들어갔는데
0: 네.
1: 봄빛남매 치면 아마 앨범이
0: 있을까요?
1: 네.
0: 오. 그니까요. 지금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여기서 재생하고 있는 거는 그 너튜브 뮤직이다 보니까
1: 네.
0: 여기서는 잘 안 걸리는 곡들이 좀 많아서
1: 맞아요.
0: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1: 저도 찾기가 힘들어요.
0: 네, 그니까요. 그런 노래들 봄빛 남매 그리고 하루차이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1: 네.
0: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봄빛 아닐까요?
1: 그런가?
0: 그냥 봄빛 같아요.
1: 제 밴드인데 왜 잘 모르죠?
0: 봄빛 검색하니까 나왔는데요.
1: 그렇구나.
0: 밴드명이 봄빛이었답니다.
1: 원래 처음에 봄빛 남매로 시작했어요.
0: 그렇죠. 처음에 네. 그랬었던 걸로 제가 저도 네.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랬더라고요. 네, 그럼 살짝 뭐 깔고도 뭐 대화할 수 있으니까 보니 네. 금방 갈게요. 물결 여전히 빛난다. 이 중에서 어떤 곡?
1: 금방 갈게요.
0: 금방 갈게요. 요거
1: 좋아합니다.
0: 요것도 피아노 연주하신 거죠? 네, 한번.
1: 응? 노래가 두 개 나오는
0: 이거죠?
1: 네.
0: 네. 지금 이 곡에서 건반 연주가 최현비 씨님 연주입니다. 네, 앨범명이 상사몽이네요. 오, 약간 보사노바 네. 느낌이 있네요. 지금 이 목소리가 우리 서기춘 선생님이랑 그 남매분이신
1: 네 맞아요
0: 네네. 선생님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1: 서성희
0: 네 서성희 선생님 목소리고요 네. 지금 기타를 기춘 선생님이 네. 연주하고 계시고 네. 건반 컴핑 지금 네, 이렇게 옆에 깔리고 하고, 있는 것들이 네. 이제 연비 씨 연주입니다 따뜻하네요
1: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예요
0: 따뜻하기도 하면서 이 마이너풍이다 보니까 네. 확실히 또 좀 뭔가 서정적이면서 쓸쓸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네.

0: 약간 제가 너무 우리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 유지아 선생님의 또 영향도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1: 예, 기타 쌤이 다 작곡을 하시기 때문에.
0: 네. 네. 서기춘 선생님이 또 특유의 그 기춘 선생님만의 또 감성이 있죠.
1: 네,
0: 쓸쓸하면서 있습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는 싱어송라이터 선배님이기 때문에 그 특징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이런 곡들에 또 우리 연비 씨가 참여하고 있었었기 때문에 네. 저도 이 활동들을 은은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멀리서. 오, 저런 곡도 연비 씨가 잘하네. 내 노래에도 부탁해야지.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계속 대화 또 이어가 볼 텐데요. 그렇게 활동들, 뭐, 이 봄빛, 그리고 하루차이, 그리고 슬로우진도 뭐 게스트 또 활동도 했었는데, 네. 이런 밴드 활동들은 어떠셨어요? 재즈 피아니스트로서의 정체성은 갖고 있으면서도, 이 팝 음악과의 이 콜라보레이션을 계속 해왔었을 때,
1: 네.
0: 어떤 뭐 욕구라거나 동기라거나, 또 어떤 만족감이라거나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1: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딱히는 없었는데
0: 네.
1: 이제 재즈는 주로 연주곡을 하니까
0: 네.
1: 조금 이렇게 보이싱 코드를 누르는 거랑 이제 화려함을 좀 죽여야 되는 절제를 하는 연습이랑 그런 게 많이 돼가지고 오히려 좋았어요.
0: 그러니까요. 네. 또 성장에 또 발판이 또 되는.
1: 네.
0: 네. 맞아요. 확실히 그 보컬이 있는 음악에 들어갈 때는 그 절제가 너무 생명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어떻게 화려하게 채워줄까보다는 적재적소에 비어 있는 곳에 들어가지고
1: 네.
0: 가사가 좀 빛날 수 있게 좀 빠져주고 하는 그런 게 너무 중요한 것
1: 맞아요.
0: 같다는 것이
1: 그게
0: 느껴져요.
1: 너무 어렵습니다.
0: 네. 그런데 그 다양한 밴드 활동을 통해서 지금 다져진 상태인 것
1: 네.
0: 같아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좀 그 밴드 활동에 있어서 좀 재즈 피아니스트로서
1: 네.
0: 좀 기억에 남는 뭐 일이라거나 에피소드라거나 네, 있으셨을까요?
1: 생각보다 없어요.
0: 네, 그래요?
1: 왜냐면 너무 사건이 없었던 것 같은데.
0: 그럼 좋았던 뭐 순간이라거나
1: 좋았던 순간.
0: 네.
1: 좋았던 순간. 좋았던 순간.
0: 페인은 따박따박 잘 받으셨죠?
1: 아, 중요하죠. 받은 적, 예, 그쵸.
0: 그렇죠.
1: 뭐, 안 주셔도, 뭐, 재밌게 네. 공연하고 나서,
0: 그렇죠.
1: 사람들이 막, 아, 너무 좋아요. 이게 저를 약간 이렇게 신기하게 쳐다볼 때.
0: 맞아요.
1: 이 시선.
0: 일단, 피아니스트들은 진짜 되게 신비로움의 대상이거든요. 저도 이제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피아니스트 분들 연주하는 거 보면, 그렇게 좀, 아우라가 남다를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연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모르시겠죠.
1: 네.
0: 저도 이제 다른 기타리스트 연주하는 거 보면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는데 다른 악기 연주자분들의 그 느낌이 되게 남다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단순히 연주자가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편곡과 창작까지 가능한 뮤지션으로서의 연비님의 면모를 살짝 짚어봤고요. 네, 이렇게 그 활동하는 그 배경 공간이 전주잖아요.
1: 네.
0: 이 전주 로컬씬에 이렇게 편입되어서 활동하게 된 좀 계기들도 좀 궁금해요. 고향이 전주세요?
1: 네, 전주고요. 학교는 이제 위에 갔다 내려왔는데
0: 위라고 하면
1: 충청도 쪽.
0: 충청도
1: 네,
0: 쪽으로
1: 갔다 네. 졸업하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뭐 해 먹고 살지? 이제 우리 항상 그 졸업하고 난 사람들의 고민이죠. 그때 이제 그러고 고민하고 이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알바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친구였던 친구랑 마주쳤다가 학원 강사 해볼래? 소개를 받았는데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하루 차이 같이 했던 그 멤버 언니가 한번 같이 공연을 해보자.
0: 오, 그럼 강은서님이 있었던 네. 그 학원에 이 출강을 나가신 거예요?
1: 네, 서로 출강을 나갔던 학원에서 만나서
0: 만나셨구나.
1: 존재를 이제 알고 이제 그분도 연주자를 구했던 거죠.
0: 그렇죠.
1: 그래서 재즈 클럽에서 연주를 해보려고
0: 네,
1: 그때가 이제 옛날 그 로이.
0: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로이 펍
1: 네,
0: 시절에
1: 맞아요.
0: 네.
1: 그때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면서 제가 자극을 받기 시작하면서 아 나는 다시 음악을 해야겠다. 제가 그때 피아노를 3년을 쉬었어요. 안 쳤어요, 연습을.
0: 오, 네. 졸업하고 나서 네. 3년을 쉬었어요?
1: 네, 3년을 쉬었습니다. 아예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냥.
0: 음악을 포기하려고?
1: 네, 그냥 돈만 벌고 살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뭔가 다시 그 세포가 깨어나면서, 다시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정말, 약간 되게 전투적으로 뮤지션들을 사귀기 시작했어요, 제가.
0: 네. 그러셨군요. 저는 지금 상상이 안 돼요. 연비 씨를 생각하면 우리 지역에서 너무 발이 넓고 네. 아는 사람이 많은 뮤지션으로 저는 각인되어 있는데 네. 그때 그렇게 네. 그렇게 음악을 포기하려고 했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건 저도 처음이어서 되게 새롭네요.
1: 네, 다 신기해하더라고요.
0: 왜 포기하려고 생각하셨어요? 졸업까지 다 하셨는데.
1: 우선은 제가 저를 너무 몰랐고요. 그러니까 이런 길이 있다라는 걸 몰랐어요. 그 은서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왜냐면 교류할 그런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나 뭐 핸드폰 SNS가 지금보다 덜 발달이 되어 있기도 했고
0: 네. 네.
1: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0: 본인 스스로에 대한 약간 네. 그 뭐랄까 의구심, 네. 네. 의문이 있었던 거군요.
1: 맞아요.
0: 아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사실 예술가한테는 그 한꺼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벗기느냐, 벗기지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자아와 에고를 갖춘 뮤지션이 되느냐 아니냐의 기로에 서는 것 같은데 딱 그 시기가 그 시기였군요. 네. 그러면 언제부터 피아노를 연주하셨어요?
1: 제가 20, 21, 22, 23까지 다니고 24세 졸업을 하고 내려왔으니까 27.
0: 부터 다시 시작하신 거죠?
1: 하루 차이를 시작할 때부터
0: 다시 시작을 하신 거구나.
1: 예, 그때부터 거의.
0: 그럼 어렸을 때 처음으로 피아노를 잡았던 때는 언제셨어요?
1: 8살 때 시작을 했는데요. 네. 한 3년 배우고 이제 제가 이제 그만하겠다고 엄마한테.
0: 11살까지는 하고.
1: 네. 예, 그리고 중간중간 하다가 그 이때 다시 잡았어요.
0: 그때 이제 그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1: 맞아요.
0: 그 이때. 네. 그러면 그때 피아노를 어찌면 뭐 그 우리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말 그 내가 뭐를 잘할 수 있을까 뭘 할까 이런 고민들 정말 많이 하는데 그때 딱 피아노가 떠오르신 이유가 있어요?
1: 그러니까 저희 집안 영향도 있는데 다들 악기를 하나씩 하세요.
0: 와 네. 가족 밴드 네. 저 진짜 로망인데.
1: 저희 아빠가 지금 로망이에요. 언제든지 근데 아빠는 드럼, 엄마는 피아노 클래식 했었고
0: 네.
1: 전공 말고요 취미로 네. 언니는 피아노 바이올린. 그 오케스트라 동아리까지 있었어요.
0: 네.
1: 대학교. 오빠는 플룻을 했었고.
0: 진짜 팔방미인 음악 가족이네요.
1: 네. 어쩌다 보니까는. 와. 그리고 저는 피아노를 배웠는데 이제 고1에서 2로 넘어갔을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때 이제 반주를 알지도 못하는데 막 쳤어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이 약간 좀 엄마가 봤을 때는 되게 좋아 보였나봐요. 진로 고민을 하고 네. 있었는데. 그래서 엄마가 너 피아노 해볼래? 실용음악과라는 게 있단다. 이러는 거예요.
0: 어머니가 반대로 그걸 제안해주셨구나.
1: 저는 제안해주셨어요. 그게 뭐야? 클래식만 있는 게 아니었어? 실용음악과라는 게 있대. 그래서 클래식은 늦었고 이미.
0: 네.
1: 그래서 그럼 그거 한번 도전해봐라. 그래서 이제 1년 반 동안 열심히 해서 들어갔어요. 저는. 그래서 대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온 타입입니다. 저는.
0: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요. 참 이게 독특한 케이스 같아요.
1: 네, 다들 그래요.
0: 대부분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반대하잖아요.
1: 저는.
0: 근데 어머니가 반대로 실용음악과라는 게 있단다.
1: 네. 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약간 지지를 받고 시작해서 그런지 약간 그것도 부족했죠. 결핍?
0: 결핍이 좀 있으셨어요? 지지를 받았음에도?
1: 아니. 결핍이 없었어요. 오히려
0: 없었다. 네. 오히려
1: 막 이렇게 반대를 좀 해줘야
0: 그쵸.
1: 하고 싶은 마음이 막
0: 좀 반대해줘야 내가 이렇게 로미오와 네. 줄리엣처럼 금지된 맞아요. 사랑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 텐데 그런 말씀이셨군요.
1: 네.
0: 아 좋네요. 그런 가운데서 대학에 실용음악과에 진학하시고 24 무렵까지 졸업하시고
1: 네.
0: 다시 한 3년 정도를 쉬었다가 27의 음악을 하루차이와 함께 시작하셨는데
1: 네.
0: 그 3년 동안 뭐 하셨어요?
1: 일했습니다.
0: 어떤 일을 주로 많이 하셨나요?
1: 알바하고 그냥 강사로 해서 돈 벌고 레슨으로 주 수입을 했죠.
0: 아, 피아노 레슨. 네. 그러면 사실상 음악이랑 아주 뭐 유리된 생활을 한 건 아니었네요?
1: 근데 이제 네. 연습도 안 하고
0: 그냥 뭐 레슨만 그냥 네. 그 전라도 말로 포도시 해주고
1: 네, 맞아요. 가르치기만 하고 끝난 거예요.
0: 그 시기를 회상해보면 어때요? 좀 어떤 색깔인 것 같아요? 좀
1: 어떤 색깔이요?
0: 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울했거나 뭐
1: 우울하진 않았는데 뭐지? 네.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0: 좋으셨어요 그때?
1: 그때요?
0: 3년 동안?
1: 3년 동안 나쁘진 않았는데 돌아가고 싶진 않은?
0: 나쁘지 쏘쏘했는데
1: 네.
0: 그 정도. 그때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기점으로 해서 학원에서 만나게 된 강은서님과의 만남.
1: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이게 딱딱딱딱딱. 아, 나는 음악을 할 운명이구나.
0: 그러니까요.
1: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0: 저도 가끔씩 보면 여기 음악을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반대로 내가 선택 받았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1: 네,
0: 딱 그런 지점이신 것 같아요.
1: 네.
0: 그러고 나서 하루 차이 하실 때 제가 연비님의 존재를 제대로 알았던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하루 차이를 또 회고해 보신다면?
1: 정말 행복한 저의 시발점이었죠.
0: 진짜.
1: 진짜.
0: 맞아요.
1: 그 덕에 많은 뮤지션을 알아가고 조금 이렇게 아 이걸로 한다 하면서 약간 까불었던. 네, 그렇던.
0: 맞아요. 우리 같이 또 무대에 오른 적도 있었으니까 하루 차이 팀과 함께. 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루 차이 활동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 유수님도 있었고 그래서 거의 하루 차이가 3인조 팀이었죠.
1: 3인조로 시작해서. 네. 5인조 됐다가 다시 4인조로.
0: 네. 네.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러면은 하루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안 하잖아요.
1: 안 해요.
0: 네. 네. 수님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1: 그냥 어떻게 자연스럽게 각자 생활로 인한 해체가 되어서, 예. 네.
0: 지금은 워낙 또 이제 최연비라고 하는 이름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1: 네. 네.
0: 하루차이로 다시 돌아가진 않겠네요.
1: 네.
0: 네.
1: 단호.
0: 좋습니다. 그래도 뭐 유수님이라거나 강은서님과 계속 또 함께 하는 무대들이 좀 있으니까 또 하루 차이가 그리우신 분들은 또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한 곡 더 들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어떤 곡이 나오나요?
0: 네. 태설주의보 있고 모징브리지 있고요. 또 아까 뭐 봄빛 곡들도 있고 하루차이 곡들이 있는지는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옛날이어서 나오던가.
0: 하루차이도 보니까 가을하고 워킹 인 더 러브 있어요.
1: 되게 귀여운 노래.
0: 지금
1: 노랜데?
0: 제가 다른 그 어플에서 지금 찾았습니다.
1: 아, 진짜요? 곡을. 네. 틀 수 있나요?
0: 네, 틀 수 있어요.
1: 그럼 워킹을 들어볼까요?
0: 워킹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하루차이의 워킹 인 더 러브.

0: 야, 너무 좋은데요?
1: 감사합니다.
0: 이렇게 지역에서 이런 재즈곡을 만나긴 사실 쉽지 않잖아요.
1: 네. 그게 참,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잘 팔렸죠.
0: 그니까요. 네. 하루 차이를 왜 생각하실 때마다 그 입꼬리가 올라가는지 알겠습니다. 이게 원테이크로 하셨다고요?
1: 네. 녹음을 이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네. 악기랑 보컬이랑 이제 악기는 악기끼리 모여있고, 보컬은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다 원테이크로 한 번에 다 녹음을.
0: 같이 했죠. 이렇게 네. 서로의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네. 핸드폰으로.
1: 너무 힘들었어요.
0: 힘들긴 했어도, 네. 너무 잘 나왔네요.
1: 네, 재밌긴.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0: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예. 그니까요. 야, 재즈의 또 이 매력이라는 게 이 즉흥성에 있는 거니까.
1: 네.
0: 또 원테이크로 해야만이 그 맛을 살릴 수 있잖아요. 사실 맞아요. 멀티트랙 레코딩이라는 건 좀 어찌 보면 약간, 뭐랄까 그 앙상블을 억지로 짜맞추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1: 네.
0: 뭐 어쩔 수는 없긴 하지만 그게 근데 저도 이렇게 원테이크로 함께 연주하는 방식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그 맛이죠.
0: 그래서. 그 맛이 또 있잖아요.
1: 네, 솔로가 항상 다르게 나오고.
0: 그렇죠. 그렇죠. 이 뭐 스케치조차도. 네네네. 아 근데 그런 자연스러움이 너무 매력인 곡이었습니다.
1: 네.
0: 네. 하루차의 Walking in the Love, 그리고 가을이라고 하는 곡도, 다른 그 음원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연비님의 팬이시라면, 또 팬이셨다면,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또 이어가겠는데요. 벌써 시간들이 금방금방 또 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또 알차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요즘 또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을 보니까, 요즘 재즈 씬에서 활동하는 그 주축, 그 멤버들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도 지역에도 특히나 우리 전주 지역이 재즈 씬이 상당히 강세인 지역이잖아요.
1: 네.
0: 어떠세요? 그 재즈 씬을 그 하루차이 때부터 활동을 해보시니까 전주 지역 마음에 드세요?
1: 굉장히 수준이 높죠.
0: 수준이 높죠.
1: 네. 다들 막 그냥 서울 물론 이렇게 뭐 서울이 다다 그게 아닌데
0: 네.
1: 거기서도 그냥 자주 왕래하고 다른 지역도 가고 어디 가서도 예, 정말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0: 그러니까
1: 살아남으려고 아주 발악을 하겠어요.
0: 진짜요? 야, 또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거의 주축으로 활동하시잖아요.
1: 그러긴 해도 늘 배울 게 많아서.
0: 좋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지역 전주 지역이 재즈 씬이 활발하게 된 데는 좀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1: 우선 어떻게 보면 선배님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 윗분들이
0: 네, 선배님들이시죠.
1: 다 저 놓아주신 것 같아요.
0: 예를 들면 어떤 선배님들이
1: 대기쌤.
0: 네, 황대기 선생님. 네.
1: 예전에 로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0: 네.
1: 보컬.
0: 그 공연장을 또 운영해 네. 주셨었으니까요. 그렇죠.
1: 어떻게 보면 전주에, 그 전에는 제가 잘 모르는데, 제 기준에는 전주에서 재즈를 연주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만든 공간을
0: 제공해 줬다.
1: 네, 로이 선생님.
0: 네. 네.
1: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나 딱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IM 재단에서도 많이 이렇게, 뒤에서 크게, 크게 해주시니까는 이제, 그리고 후배들도 너무 잘해요. 후배들도 너무 잘해서.
0: 요즘 뭐, 인상 깊은 후배가 있다면?
1: 근데 뭐, 이렇게, 박종훈.
0: 종훈 씨.
1: 영광.
0: 영광 씨.
1: 정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죠.
0: 네. 그러니까요. 중간에서 아주, 뭐랄까, 그 중추 역할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1: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0: 잘하고 계십니다.
1: 네.
0: 네, 그렇군요. 정말 그 저는 이제 너무 잘 알고 있는 뭐 선후배 뮤지션 분들이지만 우리 청취자분들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듣는 분들한테는 사실 또 생소하실 수 있는데 어떤 공간에서 요즘 주로 가야 이제 전주의 재즈 음악을 들을 수 있나요?
1: 지금 객사에 위치한 마일스톤즈라고
0: 네.
1: 이제 그쪽에 오시면은 매주 금요일 토요일마다 공연을 하고 있고요.
0: 저번 주 공간이네요.
1: 네, 저번 주 금요일에도 이미 했고요.
0: 네.
1: 인스타그램에도 나와 있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남부시장 모의장,
0: 네,
1: 이번 주 금요일에 네 거기서 이제 최현빈 코텟으로 뉴페이스와 함께 연주를 합니다.
0: 뉴페이스들이라면 전주에서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이세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광주, 전주, 대전이 이렇게 교류가 많아요.
0: 네.
1: 활동이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있다 온 드러머 설진환 씨를 이제 알게 되고 나서, 다른 새로운 사람이랑 연주를 하고 싶은데 아는 사람 있냐 해서 아 저희 기타 이관우 씨가 있으시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다 그래서 아 그래 좋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에 처음으로 합니다.
0: 어 그렇군요. 네. 설진환 씨 성 들으니까 제가 아는 분 동생이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 아 네네. 맞아요.
0: 그러니까 서른 씨 동생이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 또 특히나 이렇게 또 다들 이제 아름아름 또 이렇게 알아가면서 네. 지역을 좀 이렇게 초월해서 활동하는 거. 그럼 또 광주 지역이라거나 대전에서도 또 가서 네. 또 서로 교류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1: 네,
0: 참 좋은 것 같네요. 네. 네. 뭐 보니까 그 뉴얼리언스나 뭐 이런 미국 지역들의 재즈 뮤지션들도 보면 진짜 뭐 비행기 타고 가서 공연하고 오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 지역은 그냥 하나의 작은 로컬이라고 네. 봐도
1: 맞아요.
0: 우방하기 때문에 네. 또 금방 또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비 씨의 활동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는데 금요일에 모의장에서 공연하신다고요?
1: 네.
0: 네. 그 모의장 공간에서 이렇게 공연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쪽에 있는 그 마일스톤즈에서 또 공연하는데 이 두 장소가 주축이신 거죠?
1: 지금으로서.
0: 예. 네. 예전엔 또 어떤 공간들을 또 거치셨나요?
1: 예전에는 이제 뭐 펍 로이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없어진 술타스토.
0: 네, 술타스토. 네,
1: 잠깐
0: 네.
1: 반짝 있었고요. 다음에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
0: 네, 뭐 또 뭐 재즈 엘리 같은 공간들도 있었고.
1: 아, 맞아. 재즈 엘리도 있었고.
0: 네, 뭐 라디오 같은 그런 데도 있었죠.
1: 근데
0: 네.
1: 거기선 제가 잘 안
0: 했어요. 잘 안 하셨죠. 네. 네, 그렇게 좀 다양한 공간들이 우리 지역의 지역 재즈 씬들을 좀 지탱해 왔던 어떤 공간들일 수 있고 뭐 직접적으로 뭐 기여하고 싶다. 라고 표현을 하셨거나 안 하셨거나 네. 상관없이 어떤 공간이 그래도 있었다는 네. 것 자체가 또 좀 그렇게 뭔가 소중했던
1: 네,
0: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얘기를 종합해보면 지역에서 어떤 거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재즈 뮤지션으로서도 그러실 테고 저도 네. 관객으로서 가봐도 느끼는 게 공간 운영이 참 어렵잖아요.
1: 지금 네. 네,
0: 재즈 뮤지션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그 페이가 그렇게 많이 받아가지 않으시는 걸로 잘 알고 있거든요. 제 네. 라디오 페이 정도 받아가시는 걸로 잘 알고 있는데
1: 네.
0: 네, 그렇게 하시면서도 운영을 해도 사실 공간이 되게 어려워서
1: 맞아요.
0: 공간이 사라지기도 하고
1: 네.
0: 또 다른 분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1: 네.
0: 어떻게 바라보세요?
1: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마일스톤즈 공간도 지금 약간의 위기인 상태인데 요즘 다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0: 네네네네.
1: 그 영향을 타격을 받으시는데
0: 요즘은 꼭 그 공간만이 아니라 다 어려운 때니까
1: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근데 저희는 그렇다고 막 뭘 해드릴 수도 없고 해서 이제 많이 얘기 듣고 놀러 가고
0: 그렇죠.
1: 그래서 페이도 올려주신 거예요. 저 그거보다 더 안 주는데도 많고
0: 그렇죠.
1: 네.
0: 타 지역을 가는데 진짜 거의 교통비도 못 받고 가는 거 아니야? 이라고
1: 네.
0: 생각할 정도로 작은 금액일 때도
1: 네.
0: 있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래서
1: 돈 보고 하는 게 아니라
0: 그렇죠.
1: 네. 저는 뭐 상관.

0: 가까운 지금 거리에 연비님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큰 축복이기 때문에 많이 좀 알아주시고, 많이 방문해 주시고, 공연도 좀 관람해 주시고, 티켓 구매해서 좀
1: 네.
0: 들어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1: 아유.
0: 생각을 이 방송 통해서 좀 해봅니다.
1: 네, 맞아요.
0: 그러니까 좀더 관객분들이 많아지면 페이도 더 올라갈 수 있고 인프라도 더 확장될 텐데 공간도 뮤지션들도 힘든 요즘인 것 같습니다.
1: 네.
0: 빨리 또좀 이렇게 정비가 좀 돼야 될 텐데 나라도 네 좋습니다. 그렇게 활동하고 계신데 요즘 이제 그 음악 얘기 좀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재즈 뮤지션으로서 좀 좋아하는 뮤지션들도 있으실 것 같고
1: 네.
0: 본받고 싶은 뮤지션들도 있으실 것 같고
1: 네.
0: 그러실 텐데요.
1: 아우,
0: 네.
1: 너무 많은, 저, 요즘은 이제 더 딥하게 재즈 피아노를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0: 네.
1: 가끔씩 올라가서 레슨도 받으려고 하고, 네, 일회성으로 이렇게 하면서, 알아가면서,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요즘은 레드갈랜드.
0: 레드 갈랜드.
1: 네, 그 다음에, 허비앤콕.
0: 허비 앤콕. 네.
1: 기스자랩. 누구지 또? 윈튼 켈리. 너무 많죠. 네.
0: 네. 그러니까요. 재즈 뮤지션 분들을 전 생각해 보면 상당히 학구적인 장르?
1: 그래서 재밌어요.
0: 네, 끊임없이 배우는
1: 네.
0: 그런 학문 같은. 네.
1: 느는 게 뭐야, 느껴져요. 솔직히 창작을 해봤지만,
0: 네.
1: 창작은 약간 한계가 느껴지거든요, 저의. 아, 이거는 좀 타고난 그 라인들이 있구나.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걸 느끼는데,
0: 네.
1: 그래도 이제 재즈 피아노, 재즈 공부할 때는 공부하면서 더뎌도 늘어가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할수 있는 음악이겠다.
0: 죽을 때까지 나를 도전하게 만드는 그런 음악이다.
1: 네. 그래서 재밌습니다.
0: 그러니까요. 저는 반대로 재즈 뮤지션들을 너무 동경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냥 창작하는 싱어송라이터로서는 어떻게 저렇게 꼼꼼하게 연주하지? 어떻게 저런 라인들을 상상하고 즉흥적으로 표현하지? 너무 사실 신기하고 경이롭거든요.
1: 네.
0: 어떠세요? 무대에서 그렇게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거 어렵지 않으세요?
1: 매번 어렵고요. 매번
0: 네.
1: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0: 두근거리세요? 그래서
1: 압박이
0: 그렇게
1: 있어요.
0: 설렌 표정이 나오시는 건가요? 맨 무대마다?
1: 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결국 즉흥도 작곡이기 때문에는 그러니까 연습할 때 그게 다 방법이 있어요. 체계적으로.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즉흥이니까 생각하는 아닙니다. 연습이 진짜 할게
0: 그쵸.
1: 많고 생각보다 더 체계적으로 연습을 해요. 이 라인으로 내가 어떻게 만들지? 그래서 라인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막 음을 더 붙이고 떼고 박자는 얼만큼 하지? 이걸 다 계산하면서 연주를 해요.
0: 다 계산하면서.
1: 네.
0: 그러면서 또 다른 악기들도 신경 써야 되는 거잖아요.
1: 그쵸. 아 근데 내가
0: 네.
1: 솔로 그쵸? 솔로 할 때는 악기가
0: 다
1: 나를
0: 맞춰주는 거잖아요?
1: 저를 맞춰줘야 되는 거고
0: 네.
1: 이제 보컬이 노래를 할땐 제가 맞춰줘야 되고 이제
0: 그렇죠.
1: 그런
0: 흐름을 봐가면서.
1: 네.
0: 그래서 확실히 그 솔로 연주자들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1: 네.
0: 재즈 연주 보면.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그 자연스럽게 시선이 그 연주자에게 모이는 이유가
1: 맞아요.
0: 그런 흐름이었군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니까 재즈 공연 또 너무 앞에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뭐한곡또 들어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레드갈랜드의 추천곡 이거 들어볼까요?
1: 네.
0: 네, 좋습니다. 레드갈랜드의 Almost Like Being in Love.

0: 네, 레드글랜드의 Almost Like Being in Love 지금 깔리고 있는데요. 아, 최현빈님, 재즈 피아니스트 최현빈님이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서 선정한 곡이었습니다. 네, 이런 노래들 들으면 어떠세요? 재즈를 처음에 관객분들이 들었을 때는 생소할 수도 있고 낯설 수도 있잖아요.
1: 네.
0: 네, 재즈를 좀 맛있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1: 방법이요? 그냥 우선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우선 네. 들어봐야 된다? 네. 마음을 열고?
1: 저 사람이 지금 치는 음을 뭘 치나 이렇게 뭘 말하려고 하지? 이렇게 보려고 하는 시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흐름대로 듣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0: 아, 자연스럽게 네. 흐름대로?
1: 네.
0: 그러니까요. 꼭 가사가 사실은 있는 음악들은 그 가사로서 메시지가 전달이 명확하게 좀 되잖아요.
1: 네.
0: 근데 그러지 않는 음악이기 때문에 재즈가. 물론 노래를 하는 보컬들이 하는 재즈 음악들도 많이 있지만
1: 네.
0: 이렇게 연주로만 하는 재즈 음악들을 들었을 때
1: 네.
0: 많은 분들이 조금은 뭐랄까 그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하시는 걸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서.
1: 네, 그러면 표정을 많이 보시면 돼요.
0: 표정, 그것도 팁이네요. 네,
1: 표정 보면은 딱 보여요. 약간 틀리면 슬쩍 웃는 사람들도 있고,
0: 있고.
1: 또 뭐 있네 이렇게 보면 되고, 이제 손가락 같은 것도 많이 보시면 돼요. 피아노를 뭘 치려고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딱 쳤을 때 아, 뭘 하려고 했구나. 기타 같은 경우에도 그러고. 그래서 각자의 버릇, 습관 같은 것도 파악하면서 보면 재밌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갑자기 웃네. 서로 눈을 마주치네. 뭐지? 약간 이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0: 약간 네. 거의 그냥 연애 프로 보는 그런 느낌인데요?
1: 네, 거의.
0: 웃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보니까 확실히 그 저는 악기들마다 그 호흡이,
1: 네.
0: 즉흥 호흡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1: 아...
0: 보면, 저기서 이제 타이밍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약속된 플레이가 아니란 걸
1: 네.
0: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느낌. 그리고 잘했을 때 이 그 관객분들 좀 하는데 오늘 뭐 이렇게
1: 맞아요.
0: 바라보면서
1: 맞아. 그리고 지금 연주했을 때 가장 그러니까 연주자들이 서로 보고 웃는 건 두 가지입니다. 어떤 한 아티스트가 약속된 박자를 안 차워서 틀렸다거나 두 번째는 뭐 전혀 그런 걸 맞추지 않으니까는 갑자기 내가 어떤 리듬을 쳤는데 드럼이 딱 파악하고 같이 쳐줬을 때
0: 그쵸.
1: 그때 약간 희열. 아 역시
0: 그치 음악을 하는 이유가 그런 희열 때문도 있죠.
1: 맞아요.
0: 약간 마약 같잖아요.
1: 맞아요.
0: 물론 마약을 해보진 않았지만
1: 네네네.
0: 아무튼 그런 걸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던데 네 그렇게 뭔가 중독성 있는 음악이 재즈인 것 같아서
1: 네.
0: 저도 사실은 재즈 뮤지션들을 부러워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저는 어쩌면 늘 짜여져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1: 네.
0: 그래서 저는 늘 멘트를 그냥 안 짜고 멘트를 안 짜고 곡 순서를 안 짜고 막 이렇게 하는 그래서 동료들을 좀 힘들게 할 때도 있는데 재즈는 그걸 마음껏
1: 네.
0: 즉흥으로 표현하면 네. 되는 음악이라서 그 자유로움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1: 네.
0: 그렇습니다. 네, 연빈님과 이렇게 얘기들 나눠봤는데요. 또 좀 자랑하고 싶은 것들도 있으실 것 같고 공연들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으세요. 뭐 마일스톤즈라거나 모의장에서 공연들도 하시는데
1: 네.
0: 어떠세요? 언제 이렇게 뭐 정기적으로 공연을 볼 수 있나요?
1: 정기적으로 날을 정한 건 아닌데 이제
0: 네.
1: 그 이제 관리하시는 분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저 이 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날을 잡아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하고 있어요.
0: 그러시군요.
1: 네, 다음 달, 6월 달, 7월, 8월까지 다 잡혀 있어요.
0: 다 잡혀 계시죠.
1: 네. 네.
0: 그러면은 그 달들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공연들의 정보를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루트는 어딘가요?
1: 제 인스타그램입니다.
0: 그러면 여기서 좀 최초로 인스타 홍보 기회 드리겠습니다.
1: 진짜요?
0: 네.
1: 제 아이디도 제가 봐야 돼가지고.
0: 네.
1: 제 연비니까는 YEONBI.
0: 네.
1: 언더바 네. C입니다.
0: 언더바 C 그냥 네. 연비 C 이렇게
1: 네.
0: 연비 언더바 C 이렇게 하면
1: 네.
0: 최연비님의 그 계정을
1: 네.
0: 바로 찾아보실 수 있대요. 그 들어가시면 가장 누구보다 빠르게 연비님의 연주 스케줄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
1: 네.
0: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연비님을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거의 다 와가지고요. 마지막 뭐 태설주의보 띄우기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라거나, 재즈 피아니스트로서 연비님의 다짐이라고 포부라거나, 이런 것들도 참 자연스럽게 얘기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이번은 너는 아주 정말 집중적으로 제가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0: 네.
1: 혹시 제 이름을 본다면 들어와서, 이렇게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니까요.
1: 네. 보러 오세요.
0: 네, 맞아요. 재즈 뮤지션한테 무슨 말보다 네. 뭐 연주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주를 보러 오는 것이 말보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뮤지션으로서 기억되고 싶으세요?
1: 어떤 뮤지션이요? 그냥 이렇게 돌면 있네 이런 뮤지션. 여기 또 있네.
0: 오름직한 동산 같은 네. 또는 옆에 이제 늘 우리 곁에 지근거리에서 숨쉬고 있고 네. 함께 연주하고 우리의 일상을 연주해 주는 그런 연주자로 자리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1: 네.
0: 너무 좋습니다. 특히나 연비님 이렇게 화면으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연비님 보시면 되게 뭐랄까 편안함을 주는 그런 뮤지션이거든요. 함께 연주했을 때 저도 함께 연주했었던 날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편안하면서도 또 우리의 일상에서 빛나는 순간들을 음악으로 계속 표현해주고 있는 보석 같은 뮤지션이니까 많이 기억해 주시고 아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로컬 씬을 넘나들면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런 연비님의 이야기 만나봤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띄워주실 노래가 있으시다고요?
1: 네, 오우밴드의 태설주의보라는 곡인데요.
0: 네.
1: 이제 오우밴드도 제가 음악 시작했을 때 굉장히 힘이 되어주는 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베키 쌤이랑 같이 둘이서 활동을 하는데 이게 최근에 낸 앨범이에요. 작년 겨울 1월 달인가 그래서 그때쯤 냈는데 이제 이게 다 프로젝트입니다.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그림을 보고 시인이 시를 만들어주고 그 시로 저희가 노래를 만들었어요.
0: 아 정말요?
1: 네.
0: 네, 그렇게 다양한 장르가 융합한
1: 네.
0: 고품격의 노래인 것 같으니까요. 네. 이 오우 밴드 우리 연비 씨가
1: 애정하는
0: 노래입니다. 노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전주에 가면 김우총입니다. 또 함께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 인사는 늘 정해져 있어요. 전주에 오면 제가 외치면 네. 최연비입니다. 이렇게. 예, 이게 이제 이 코너를 통해서 보석 같은 네. 예술가분들을 자랑하는 코너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 네.
0: 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여기서 태설주의보 띄워드리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주에 오면
1: 최연비입니다.
0: 행복하세요.

0: 이번 선거일에 바쁘다며?
1: 그래서 투표 못할 것 같아.
0: 그럴 땐 사전투표하면 돼.
1: 사전투표? 언제 할 수 있어?
0: 선거일 전 5월 29일 30일에 미리 할 수 있고 주소지가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
1: 어머 그래? 바빠도 참여가 가능하구나.
0: 그럼 미리 참여하면 바쁜 날에도 걱정 없어.
1: 그래. 투표날 딸래 가야 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 나도 투표해야겠다.
0: 미리 한 표 사전투표로 참여하세요.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빵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여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학교 일탈이 어느 집에 담장이 쌓고 있는 빨간 장미를 보며 와 하는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정말 예쁘다. 너무 예쁘다. 더 이상 예쁠 것이 없을 것 같은 마음이 자꾸만 바지고 한아름의 장미를 안아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기까지 하지요. 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한껏 안아보시면 어떠실까요?

0: 이다민의 낭독방 배낭녀 네 번째 책 출판사 문학동네의 정세랑 작가의 설자은 금성에 돌아오다를 만나고 계십니다. 살인범을 끝내 잡지 못하고 금성으로 돌아가는 길 자은은 인곤에게 자신이 여인이라는 걸 들통나게 됩니다. 인곤은 자신을 식객으로 맞아주면 비밀을 지켜주겠노라고 약조를 합니다. 아무 말 없이 금성으로 동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설자은 59쪽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손바닥에 붉은 글씨. 금성으로 가는 길은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았다. 굽이지고 뻗은 모양은 그대로였지만 두서없이 마구 들어선 인가들이 비계처럼 곁에 껴있었다. 처마와 처마가 맞닿아 틈이 없다던 말이 아주 과장은 아니었군. 목인군의 말에 자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금성은 멀었네. 글쎄, 이 부근까지 다 집어삼킨 듯한데. 막상 수도가 한눈에 보이는 고개를 넘어섰을 때는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사람처럼 10여 년 전에 그날 바로 다음에 오늘을 이어붙인 사람처럼 집으로 향했다. 길은 변하지 않는다. 길 양쪽에 다른 것들이 올라가고 무너지고 흥했다 쓰러진다 해도 길 자체는 같은 굽이로 흘렀다. 그저 흙바닥일 뿐인데도 사람들의 발에 다져지며 그대로인 것에 자은은 어쩐지 좀 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인군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 꾹 눌렀다. 이름 같은 건 없는가? 무슨 말인가? 오래되거나 유명한 집에는 이름이 붙지 않는가? 그런 건 없네. 아이, 기왕 몸을 의탁하는 거 그런 집에 의탁하고 싶었건만. 인곤의 너스레 자은은 웃었다. 자은의 집은 금입택에 들 수준은 아니었지만 스피부 일대에서 도드라지는 고택이었다. 목적지가 시야에 들어오자 인곤이 감탄 대신 짧은 휘파람을 불었다. 높고 두꺼운 대문은 과거와 똑같이 거슬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험한 시대, 깊은 밤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부드럽게 열리도록 고쳐질 수도 있지만 일부러 고치지 않는 것이었다. 마당에 인형이 우뚝 멈춰섰다. 자은은 놀라 서 있는 도은을 알아보았다. 자신보다 변뺨쯤 작고 인상이 둥그러 그다지 닮지 않은 5살 아래 여동생을. 도은은 언니라고 외칠 뻔한 듯했지만 훌쩍 자란 만큼 기민해졌는지 얼른 뒷말을 바꾸었다. 언제 도착한 거야? 자은은 달려와 덥석 안기는 동생이 반가우면서도 빨지 못한 옷과 먼지가 뭉친 머리카락이 신경 쓰였다. 다른 가족들은? 동생 둘을 더 역병으로 잃은 것과 친지들의 근황에 대해 짧게 들을 수 있었다. 호우는 자은의 도착을 알지 못하고 출타 중이었다. 멀쩡해 보여도 극도로 이상한 인간이 요즘은 어디서 뭘 또 휘젓고 다니는지, 자은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부터 머리가 아팠다. 도은은 목욕물을 준비해 준다고 부산을 떨다. 짐꾼인 줄 알았던 낯선이가 여전히 자은 뒤에 어정쩡하게 서 있자 자은에게 눈으로 누구인지 물었다. 아, 식객이야. 대충 아무 방이나 일단. 식객? 식객을 자처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말로 소개해 줄 알았네. 목인군이라고 합니다. 누반 박사가 되려고 했지만 되지 못했고 이제 그 재주를 설공을 위해 쓰며 한몸 기대려 함께 걸음했습니다. 지나치게 유려한 인사에 도우는 경계심만 더 커진 것 같았다. 도우는 떨떠름하게 목인군에게 작은 방을 하나 내주었고 자은은 동생이 영리하게 자란 것 같아 흡족했다. 누구의 영리함 덕인지 몰라도 집의 식솔들은 전부 예전과 다른 사람들로 갈려있었다. 자은을 미은으로 기억하는 자는 남아있지 않았다. 낯선 얼굴들이 준비해준 사슬의 나무 욕조에 혼자 남아 머물리자 저도 모르게 눈이 감겼다. 작은 첨벙거림에 눈을 떠보니 도훈이 목욕물에 말린 인동과 더운 물을 더해주고 있었다. 머리 감겨줄까? 더러워서 안 돼. 눈을 신경 써야 안 돼. 같은 말들이 장은의 입안을 맴돌았으나 팔을 들 힘도 없었다. 이번만 언니가 돌아와서 좋아. 언니가 있었으면 했어. 오늘만 마지막으로 그렇게 불러. 알았어. 내가 빈틈없이 할게. 장은은 도은의 그간 일들을 언제 천천히 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호은이 장은을 부른 것은 다음 날 조반을 들기도 전이었다. 장은이 들어서자 정리가 매우 절실해 보이는 서고 한가운데 앉아있던 호은이 온 얼굴로 반가워했다. 그 반가움이 동기간의 그것이라기보다는 기대하지 않았던 판을 이긴 도박꾼의 것이라 장은은 역시 빈정이 상했다. 좋게 말하면 재기어린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뻔뻔한 표정은 그대로였지만 그새 고민이 많았는지 눈 밑에 그림자는 짙어지고 턱 밑에 그림자는 사라져 화는 다소 누그러졌다. 딱 맞추어 돌아와줬구나. 도은이도 비슷한 말을 하던데 무슨 뜻입니까? 그게 말이다로 시작된 설명은 몇 년 전에 반란 모의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우들과 먼 친척 몇이 연루되는 바람에 온 집안이 가시방석이랄지 벼랑끝이랄지에 자리한 형국이란 내용이었다. 등에 붙은 눈이 많다는 거지. 그보다 일찍 돌아가셔서 망정이지. 살아계셨더라면 함께 모이했을 거라는 게 내 뒤에서들 하는 말이다. 그거야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왕께서 형들이 휘하에서 싸우다 죽은 것을 아직 기억하시니 화를 피하고 있는 거지. 그것도 곧 소용없어질 만큼 걸음걸음이 아슬아슬하다. 장은의 집안은 증조부 때 진골에서 육두품으로 강등되었다. 방계의 방계였던 데다 피가 뜨거웠던 고조부가 골품이 낮은 상대와 혼인을 강행한 결과였다. 진골과 육두품 사이의 간극과 육두품과 오두품 사이의 간극 중 어느 쪽이 큰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또 강등을 겪을 수 없다는 쪽에 호은도 자은도 동의했다. 일단은 상문사의 작은 그 자리를 얻어두었다. 조용한 문학직일 테고 한동안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너에게 짐 지우고 싶진 않지만 네가 내 힘이 좀 되어줘야겠다. 호은에게 무슨 계획이 있든 그대로 놀아낼 생각은 없었다. 달고 온 식객은 일단 내년 봄까지는 머물게 해주마. 그 후에도 머물고 싶다면 그 자가 내게 혹은 여기에 소용이 있다는 걸 확실히 해야겠지. 합당한 말인 것 같아 자은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목인고는 호은의 뜻을 전해 듣고는 나무를 몇 토막 깎기 시작했다. 뭘 깎는지 들여다보니 자은의 어깨를 더 반듯하게 보이게 해줄 어깨 받침이었고 키를 더 크게 보이게 해줄 신이었다. 이어 바느질을 시작해 목깃을 높이 올려서 가는 목을 가릴 방도 또한 찾아내었다. 자은의 예상처럼 상문사에서 맡은 일은 직접 당에 보낼 문서를 쓰기보다는 예전에 보낸 문서의 사본을 관리하는 일이었다. 아무도 한미한 집안 출신의 자은을 자세히 살피지 않았다. 목각들과 두루마리들이 습기를 삼키고 뱉어낼 때 함께 삼키고 뱉어내며 메일을 보냈다. 종종 필사를 맡을 때도 있었는데 마음없이 붓이 미끄러질 때는 오자를 내었을까 놀라 다시 살폈지만 그런 일은 별로 없었다. 벌린 입에서 침 대신 먹물이 흐를 것 같은 나날들이었지만 다른 사람의 문장을 외워 옮기는 일은 자은에게 익숙한 일이었다. 햇볕을 쬐고 사람 구경도 해야지. 도훈이 소매를 끌어 잡아당길 때 자은도 마다하지 않았다. 자은이 오랜만에 구경을 나갈 자비를 하자 인곤이 금세 따라붙었다. 자은은 도은을 어리게만 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의 살림을 실질적으로 꾸리는 게 도은인 것을 눈치채게 되었다. 누구보다 산악에 밝았다. 자은이 산악박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쓰는 책 몇 권을 슬쩍 베껴다 주자 시금에서 올라오는 곡식 양의 추이와 시장에서 거래할 때와 환산 비율 따위를 더 꼼꼼하게 따질 수 있겠다며 기뻐했다. 자은과 인고는 도훈의 지시대로 젓갈을 담을 항아리와 채소를 담을 포대를 집어들었다. 시장은 사람이 많아 정신이 없었지만 그 활기가 잠옷 흡족하기도 했다.
1: 장안에 못지않네. 대체 이 금이 다 어디서 오는 건가?
0: 목인고는 금실이 들어간 천을 만지작거리며 탐을 냈다. 금의 나라지. 이 산 저 산에 금맥이 흘러 진득한 성격이라면 개천에서 건져올릴 수도 있네. 가장 귀한 것들을 모아둔 가게들 앞을 살 마음도 여력도 없으면서 서성거릴 때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무슨 일인가 고개를 들었더니 대단한 귀부인이 골목에 들어선 참이었다. 틀어올린 머리에는 보석들이 빛났고 짙은 자줏빛 옷은 자수가 하도 빽빽하여 봄바탕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 모든 화려함에 지워지거나 눌리지 않는 천녀만큼 아름다운 얼굴에 이목이 몰렸다. 대여섯의 아랫사람들이 묘한 자부심을 띤 얼굴로 뒤를 따르고 있었다. 자은은 귀부인의 풍성한 치맛자락이 엉키지 않게 예의를 갖추어 길 가장자리로 물러났다. 모두가 바라보는 게 부담스러울 것 같다. 눈길도 부드럽게 돌렸다. 저를 이제 쳐다보기도 싫으신가요? 흠칫하여 올려다보자. 그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자은은 도움을 요청하며 도훈을 돌아보았는데 도훈은 당황해 있긴 마찬가지였다. 하기야, 진짜 자은이 살아있을 때 도훈은 어린아이였다. 죽은 오빠와 이 귀 부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매 둘 다 알 수 있을 리 없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게 분명했지만 도훈은 자은을 도우려 최선을 다했다. 저희 오라버니께 볼 일이 있으신 건가요? 귀부인은 도은이 말할 때도 자은을 보았다. 자은은 이름의 원래 주인이 조용하고 사람을 가리는 성품이었던 걸 기억했지만 아름다운 여인에게도 그랬을지 짐작하기는 어려웠다. 대체 어떤 사이, 얼마나 깊은 사이였을지 귀부인 얼굴에서 간파해보려 했으나 머릿속이 희게 지워질 뿐이었다. 이곳은 이목이 많으니 자리를 옮기시지요. 귀 부인의 수행인 중 한 사람이 때마쳐 제안했다. 시장통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천변 그늘에 마주 앉았다. 목인고는 그동안 일 없이 지내던 것이 지루했는지 지나치게 신난 얼굴이었다. 제가 드렸던 호신불상은 잘 지니고 다녀오셨습니까? 귀 부인은 자은에게 물었다. 불상? 무슨 불상? 혼란을 숨기기 어려워 눈을 내리깔았다. 그러고 보니 짐 깊숙이 작은 금불이 있었다. 검지만한 금동 비로 자나부리. 한참 배고팠던 유황 말기에 팔아서 먹을 것을 구했다. 덕분에 몇 줄을 잘 먹고 버텼는데 그 불상을 준 것이 이 귀부인인 모양이었다. 떠난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고 호신불상까지 건넸다면 죽은 오빠와 이 귀부인은 보통 사이가 아니었음이 분명했다. 오빠에게 이런 재주가 있었다니 미처 몰랐다. 여러모로 아까운 인물이었구나. 자은은 감탄하다가 얼른 대답을 찾아냈다. 덕분에 몸성이 돌아왔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고 귀부인은 불상을 지금 지니고 있느냐고까지 묻진 않았다. 원망하시겠지요?
2: 네?
0: 제가 다른 남자와 가약을 맺었어요. 살아 돌아오실 줄도 모르고. 자은은 잠시 생각했다. 귀부인의 차림으로 보아 설령 원래의 자은이 살아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다 해도 맺어지기는 어려웠을 상대가 틀림없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맺어졌느냐고 묻지도 않으십니까? 복을 누리고 계신 분 어느 분이십니까? 귀부인은 서글픈 표정으로 입을 열어 작게 자은으로서는 낯선 이의 이름을 댔다. 바람결에 흩어져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도은이 얼른 자은의 귓가에 그게 상대 등의 아들 중 한 명이라고 일러주었다. 공을 많이 세운 진골 집안에 갔다면 대체 자은에게 볼 일이란 무엇일지 더 의아해졌다.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멀리서 한번 뵙는 것으로 평온함을 찾고자 했는데 아까 그렇게 뵈니 공을 뵌 것이 마치 하늘이 내려준 기회처럼 느껴져 이렇게 용기를 내어봅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자은은 여전히 귀부인이 누군지 귀부인의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당장 대답을 하지 못했다. 도은이 얼른 말의 여백을 파고 들어 도움을 주었다. 저는 부인을 오늘 처음 마주합니다만 부인은 김모헌 독군스라의 사나님이시지요? 독군님께 무슨 곤란한 일이라도 있는 건가요? 아직 소문이 저희 집 담장을 넘진 않았습니다만. 사나는 마음을 굳힌 듯 사정을 털어놓았다. 사나라면 어떤 글자를 쓰는 이름인지 자은은 궁금해졌지만 일단 사정부터 들었다. 열흘 전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그 전날 밤 평소처럼 가족들과 저녁을 같이 하셨는데 원래 식욕이 강한 분은 아니셨지만 남기지 않고 잘 드셨고 여느 때처럼 강건해 보이셨다 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셨을 때 모두 놀랐고 저에게까지 기별이 왔지요. 연세도 있으시니 급하니 드셨나 걱정하며 달려갔지만 자은 쪽에 세 사람이 다음 말을 기다렸다. 손바닥에 붉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어떤 글씨인가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해할 해처럼도 보이고 흉엄을 구처럼도 보이는 글자일까요? 그 두 글자가 아주 뭉툭한 붓으로 쓰지 않는다면 헷갈릴 리가 없는데 이상했다. 붓으로 쓴 게 아닙니까? 사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피부에서 돋아났습니다. 이내 흐려졌지만요. 한층 이상한 일이었기에 자은은 미간을 찌푸렸다. 찌푸린 표정이 예전 그대로이십니다. 사나가 다시 자은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남은 감정을 실은 채 말했다. 제 형제들이 어떻게든 아버지를 살리려 노력하고 있지만 혼미암 속에 계신 지 열흘입니다. 몸이 붓고 혈색이 변한 데다 눈도 못 뜨세요. 미음 정도는 겨우 넘기시긴 해도 점점 더 기력이 쇠하고 계십니다. 손바닥에 글씨가 무슨 연유로 나타났는지 알아낸다면 혹 어파를 풀 수 있지 않을지. 어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하고 사나가 자은의 얼굴을 보았다. 떠나 계실 때의 일이라 매초성 전투 때의 일을 깊이 모르시는군요. 아버지는 그 전투에서 공을 세웠지만 끌고 나가신 병사 거의 전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1: 그런 일은 전쟁 중에 종종 있지 않습니까?
0: 당연한 듯 또한 인권의 물음에 사나가 쉬 답하지 못했다. 종종 있는 일과는 조금 달랐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보다는 제 오랍이나 다른 분들께 묻는 것이 나으실 거예요. 처음 글씨를 보았을 때 죽은 이들의 원한을 입은 게 아닐까? 하늘의 벌을 받는 게 아닐까? 가족들끼리는 그리 여겼던 모양입니다. 사나가 정말 모르는 것인지 말을 아끼는 것인지 차은은 가늠하며 들었다. 이제와 공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는 제가 얼마나 염치 없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공을 기다리지 못하고 약조를 저버린 주제에 공의 뛰어난 지모에는 기대려 하다니요. 아는 사람만 알지만 어릴 때부터 사물의 이치와 일의 앞뒤를 꿰뚫어 보시지 않았습니까? 경전 같은 것을 곧잘 외고 읊는 어린아이들은 잘하면서 그 총기를 읽기도 잘 읽습니다만 공의 경우는 다를 거라 믿었습니다. 예정을 보셔서라도 부디 은밀히 저와 제 가족들을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맑은 눈으로 살펴주시지요. 그리해주시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민망해하는 자은 앞에 사나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비치고 비치지 않는 비단을 겹쳐 입은 소매자락이 풀 위에 풀썩 떨어졌다. 손가락마다 낀 반지가 팔목을 타고 내려온 금은의 팔찌가 흙에 닿았다. 자은은 손을 뻗어 사나를 일으키려다가 제때 거두었다.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귀부인의 몸에 손을 대서는 곤란한 것이었다. 자신의 것이 아닌 인연이 엎드린 모습에 어찌해야 할지 마음이 흔들렸다.
1: 자은공이 바로 기댁으로 가서 도와드릴 겁니다. 제가 모시고 갑지요. 목인곤이 자은 대신 흔쾌히 수락의 말을 했다. 자은은 기가 막혀서 인곤을 돌아보았다. 이 식객놈이

레슬다운 74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밤도 편안하신 밤, 아름다우신 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신 방송은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 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전라북도 전주 권역에서 FM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며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2024년 2월 14일에 개국했는데요. 방송국의 위치는 전주역 근처에 소재하고 있으며 방송 심의를 준수하는 정규 방송입니다. 오늘 전주 FM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요. 앞으로는 지금 듣고 있는 채널 FM 93.5 MHz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채널 고정 기억해주세요. FM 라디오 주파수 93.5 MHz입니다. 전주 FM이 기존에 들으셨던 지상파 라디오 방송과 청취 방법은 같지만요.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의 진행자와 제작자는 전주 전북 지역의 다양한 시민과 다양한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보통은 라디오 방송에 있어서 대다수가 청취자였다면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시민이 우리가 청취자도 될 수 있고 직접 방송하는 진행자도 될 수 있는 시민과 공동체에게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조직에 의해 운영되며 공공성과 공익성, 시민의 참여성과 주체성, 문화적 다양성,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은요, 동네 이웃, 우리들의 일상이야기와 지역의제, 현안, 정보, 시사토크, 그리고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지역문화예술, 문화행사 소개, 지역의 재난재해 방송 등을 중심으로 준비하거나 방송하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의 청취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송은 기본적으로 지금처럼요.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신 후 구독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실시간 방송 청취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인터넷 검색창에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와 기타 내용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요. 기억해 주세요.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 MHz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방송국 위치와 홈페이지, 유튜브, 전화번호 등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음악과 함께하는 방송 시간입니다.

0: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 쇼 진현입니다. 초록이 짙어지는 5월,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만큼 5월은 우리에게 싱그러움과 푸르름을 듬뿍 안겨줍니다. 봄바람의 훈훈한 실바람은 우리에게 무언가 말은 없지만 자연의 몸짓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걸음으로 다가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답게 아름다움을 선사하듯 담장을 기어오른 장미의 넝쿨은 길을 걷는 이들의 마음을 붙잡고 사진 찍기에 바쁩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은 여왕의 마음처럼 넉넉함과 푸근함을 선사합니다. 5월의 실록은 청춘입니다. 청춘의 특권을 지금 이 순간 마음껏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곡으로 조성희의 인생은 물레방아 들으시면서 진현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오늘 또 힘차게 출발합니다.

김지혜, 물레야, 박해신, 공작새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지역의 문화와 유적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 입상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음사에 모셔져 있는 목조보살 입상은 17세기 초반 불상 조각의 특징인 부드럽고 사실적인 조각 기법이 잘 드러나 있는 불상으로서 2008년 옮겨 봉안하는 과정에서 보살상 아랫부분에 마련된 공간에서 불상의 조성 내력이 적힌 발언문 등 총 28점의 복장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복장 유물 중 하나인 발언문에 1605년 원호를 대표 조각성으로 하여 충신, 청어, 신현, 신금인 등이 보살상을 제작했다는 내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살상과 보살상의 복장 유물은 조선 후기 사찰에 불전 봉안 형식, 임진, 정유 양난 이후 조선 사찰 재건 과정, 그리고 17세기 불상 조각의 양식, 조각성들의 활동 및 개통 등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이상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 입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인생 역전!
1: 장태희, 청춘창가, 정용일, 운명의 여인, 최우선, 인생 역전까지 들으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현재호 원장입니다. 건조하고 추운 겨울에서 벗어나 햇볕도 화사해지는 봄철이 되면 피부도 산뜻하게 봄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비교적 약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피부질환이나 트러블이 쉽게 일어납니다. 봄철에 피부에 흔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갑자기 따가워지는 자외선, 건조한 날씨, 황사, 꽃가루 등이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햇빛에 노출되기 30분 전에 충분한 양을 발라야 하고 2시간 정도 지나면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므로 2-3시간마다 다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차단지수가 높다고 하여 자외선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모자나 양산 등으로 직접 햇볕을 쬐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봄철 환절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며 각질이 일어나 피부가 칙칙하고 지쳐 보이기 쉽습니다. 피부의 수분을 적절히 유지해야만 피부의 주름을 예방하고 탄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피부가 외부의 유해물질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장벽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여 각종 피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부를 청결하게 세안한 후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좋으며 피부에 유분이 많은 지성피부의 경우에는 수분과 유분의 비율이 조절되어 있는 지성피부용 수분크림을 사용하여 여드름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봄철에는 황사나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뿐 아니라 자극 증세도 흔히 나타납니다. 외출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가급적 피부 노출을 줄이는 위복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에서 돌아온 후에는 곧바로 미지근한 물과 저자극성 비누로 닦아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피부 노폐물을 제거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사우나나 자극적인 세안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소중한 추억 만들기 좋은 봄입니다. 건강한 날씨와 함께 건강한 피부로 행복한 봄을 맞이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대한 레이저 피부 모발학회 정혜원, 현재호 원장의 건강상식 정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청취하고 계시는 방송은 전주 FM 93.5 소리문화 컨텐츠 쇼 진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전국에서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오이에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소리 문화 콘텐츠 쇼. 네, 반갑습니다.
0: 네, 먼저 소리 문화 콘텐츠 쇼 가족분들에게 인사부터 해 주실까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 문화 콘텐츠 쇼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늘 기분 좋게 들리는 오이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0: 네, 성함이 참 좋아요. 오이에.
1: 네, 그래서 다른 분들께서 네. 오이에.
0: 오이에. 네,
1: 저는 정말 우울하거나 슬플 때 기억에 전혀 안 나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0: 와.
1: 네. 기쁘거나 네. 뭐에 당첨되거나 뭐 성적이 좋거나 예. 뭐 기분 좋을 때 생각나는 이름 오이에.
0: 이야. 또 짧게 하니까 또 맛이 또 다르네요.
1: 네. 그냥, 오예. 네. 이 자를 좀 짧게 해서 오예. 이렇게.
0: 아, 그래요? 네. 와. 이름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오늘 방송이 예사롭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럼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오이에 씨가 활동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담아왔는데요. 그거 분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0: 오이에 씨.
1: 네.
0: 오이에 씨 개모 보면은 참 얌전하게 이렇게 생기셨는데.
1: 네.
0: 그 행사를 보시니까.
1: 네.
0: 판을 어디가 막 뒤집대요, 보니까.
1: 네. 네.
0: 굉장히 빠른 노래를 많이 하시더라고.
1: 네. 행사장에서. 네. 저희 같이 전 가수분들이 가서 느린 노래 부르면은 행사 망쳤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 거의 즐거운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요.
0: 네.
1: 대기실에서는 굉장히 조용하게 가만히 있다가 무대에서. 네. 네.
0: 와. 뱀처럼 가만히 있다가 그냥 샥.
1: 네.
0: 오. 근데 센 노래인데도. 네. 많이 세더라고, 노래가.
1: 아, 아 보셨어요?
0: 네, 네. 봤죠. 네,
1: 그렇군요.
0: 와. 그게 어지간하면 못 부르거든요. 와. 원래 그런 쪽을 좋아하셨어요?
1: 네네. 와. 좋아하기도 하고요.
0: 네.
1: 또, 이제 뭔가의 그런 음악을 이렇게 들려주시고 그 기대하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0: 네.
1: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끼를 저는 사실 술 뭐 이런 거를 잘 못 아예 안 해요. 그래가지고.
0: 와.
1: 끼를 부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감춰뒀던 끼를 무대 안에서 다 공개적으로 그때.
0: 예.
1: 네, 무대 안에서 공개적으로. 예. 끼를 부리고 있습니다.
0: 거기다 그냥 왕창. 네, 싹 쏟아내는군요.
1: 왕창. 네네. 그동안 막 참았던 것들.
0: 와, 네. 막 회전하면서 막 턴하면서 회전하고 턴하고 똑같은 거죠?
1: 어, 그렇죠.
0: 예, 아, 나 헷갈려가지고 지금. 아니, 여기 냐면 이름 보니까 헷갈려요 지금. 오,
1: 네,
0: 예.
1: 오예. 네, 오예.
0: 예. 아, 그러시구나.
1: 네네.
0: 어, 노래를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었나요?
1: 어, 제가 저는 노래는 어릴 때부터.
0: 네.
1: 했었거든요. 제가 예체능 쪽을 공부보다는 예체능 쪽으로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요.
0: 아.
1: 합창부로도 활동을 했었고 무용부로도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는 성인이 되고 제가 20대 때.
0: 네.
1: 청주에서 활동을 이렇게 하다가 MBC 방송국에 가요제를 나가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가요제, 노래자랑 뭐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그때 당시엔 저는 대상을 받고 그렇게 하고선 계속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잠깐 멈추게 됐는데요. 저희 친정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0: 네.
1: 제 엄마가 계신 곳에 요양하시는 곳에 갔더니 화려한 옷을 입고서 이렇게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0: 아.
1: 네. 그때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저거 내가 할 일인데 라는 생각을 하고.
0: 아.
1: 그 후에 얼마 안 돼서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인연이 돼서 제가 다시 노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와. 야, 거기서.
1: 네.
0: 동요를 받아가지고.
1: 네네.
0: 와, 요양병원에서.
1: 네네.
0: 와, 어떻게 보면 지금 어때요? 그때 정말 잘했다. 아니면 괜히 했네.
1: 아, 아니, 그렇진 않고. 네. 워낙 이쪽에 그 끼는 많아서 제가 늘, 부를 기회는 많았었는데요.
0: 네.
1: 가수의 길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0: 아.
1: 그랬다가 제가 어떻게 우연찮게 그래서 제가 그 길로 가게 된 게 먼저 가시는 저희 엄마가.
0: 예.
1: 제 마음을 미리 알았지 않았나 싶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인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0: 와.
1: 있습니다.
0: 네. 예체능이라 했는데 어떻게. 네. 체육 쪽 그쪽이 좀 더 강해요 아니면 이쪽?
1: 아, 저는 체육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0: 예.
1: 저는 이렇게
0: 오로지 걸어가는 거?
1: 네.
0: 네, 그럴 줄 알았어. 오로지 뚜벅이.
1: 네. 거의 이제 뭐 예체능이 아니면은 그건 예술 쪽으로.
0: 예.
1: 뭐 무용 뭐 이런 뭐 노래 뭐 이런 쪽으로는.
0: 아, 무용도 잘하세요?
1: 저 한국 무용.
0: 와.
1: 네, 한국 무용하고 또 부전공이 발레로 했다가.
0: 아, 발레. 네. 부전공.
1: 그 대학을 떨어졌어요. 근데. 예. 재수를 하던가 아니면 2차를 가야 되잖아요.
0: 예.
1: 또 고집 있고 자존심 있어서 안.
0: 예.
1: 갔습니다. 그리고 워낙 공부에는 또 취미가 없었고.
0: 아.
1: 늦지막게 공부를 시작하긴 했지만.
0: 네.
1: 그때 당시에는 공부가 굉장히 싫더라고요.
0: 아. 아니 떨어지신 분들이 더 잘해 승질나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1: 그래서. 네. 어렸을 때 이제 배우고 익혔던 것들이 성인이 돼서.
0: 네.
1: 지금서 활용할 게 있더라고요.
0: 와. 네. 맞아요, 맞아요. 와, 그래서 그렇게 예사롭지 않게 회전하고 턴하고 똑같다겠죠.
1: 네.
0: 네, 그렇게 잘하시는구나. 와, 아니 그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1: 아, 네. 네,
0: 야, 보통이 안신이다.
1: 아니, 음악에 나오면 몸이 움직여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0: 아니 움직이는 건 똑같은데 사람마다. 네. 턴하고 회전하고는 쉽지가 않아. 어지러워가지고 짧으면 다 삭까먹어. 헷갈려가지고.
1: 아, 맞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0: 예. 네. 네. 네. 돌고 나면 내가 다음에 뭐 해야지.
1: 네.
0: 근데 그걸 너무 잘하시더라고.
1: 아, 네.
0: 그것도
1: 감사합니다.
0: 막. 열정적으로 소리 질러. 들러가면서.
1: 그렇죠.
0: 와. 그럼 여기서 가수를 모셨으니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이에 씨의 곡 민들레 들어보겠습니다.

0: 오이의 시애곡 민들레 잘 들었습니다. 민들레 이 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1: 먼저 떠나간 님을
0: 네.
1: 굉장히 애달프게 기다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0: 아, 그래요? 왜 기다려요?
1: 네? 글쎄, 그냥 떠나보냈으면 되는데, 이곳에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올래야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애타게 홀로이 기다리고 있는
0: 정말
1: 그런 노래.
0: 슬프네.
1: 네네. 좀 약간 드라마나 이런 쪽에 좀 노래를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0: 네. 아, 지금
1: 네.
0: 그렇게 바라고 있나요?
1: 네네.
0: 바라면
1: 네.
0: 이루어집니다.
1: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0: 네네.
1: 네.
0: 바라면 이루어집니다.
1: 네네.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0: 네. 예. 행사를 어떻게 많이 가보셨잖아요. 이렇게 멀리
1: 네네.
0: 가본 곳은 어디인가요?
1: 사실은 이제 전국으로 제 지역에서 활동은 많이 못했고요.
0: 네.
1: 제가 그냥 전국으로 다녔는데, 또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아주 멀리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0: 네.
1: 제가 멀리 가본 것은 제가 이제 지내고 있는 곳에서 부산이 또
0: 아,
1: 가장
0: 부산.
1: 부산이 멀지 않았나. 그리고
0: 네.
1: 강원도 쪽에 저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쪽으로 좀
0: 아, 강원도는 무슨 일로?
1: 행사.
0: 행사?
1: 네네.
0: 무슨 행사로 이렇게 가신 거예요? 이렇게 어르신나 행사 아니면
1: 아니면 축제.
0: 축제?
1: 네. 뭐
0: 아,
1: 이런
0: 그러시구나.
1: 걸로. 네.
0: 멀죠,
1: 네네.
0: 거기.
1: 멀
0: 지금
1: 멀어.
0: 사시는 곳이
1: 아, 청주에 있습니다.
0: 청주?
1: 저는. 네.
0: 자, 오신 김에 청주 자랑 좀.
1: 청주는 이렇게 다른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미적지근해야 느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0: 예.
1: 일단은 교육의 도시고요.
0: 교육에,
1: 네,
0: 예.
1: 교육의 도시고 그리고 인심 많고 인적 많은 곳입니다.
0: 교육의 도시, 인심 많고 인정 많고 또
1: 네.
0: 많은 것도 없어요?
1: 그리고 저그 청주로 들어오는 가로수 길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0: 아,
1: 네.
0: 가로수 어떤 거예요?
1: 어떻게 얘기하잖아요.
0: 나무, 나무.
1: 네. 그 길이
0: 네,
1: 있어요. 길이 있는데
0: 아,
1: 청주로 들어오는 그 길이
0: 길이, 길목이 좋다는 거죠?
1: 네. 그리고
0: 오.
1: 가볼 만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어떻게 청취자분들한테 추천해 준다면, 예를 들어서 어디?
1: 많은 곳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0: 뭐
1: 곳이
0: 하이닉스
1: 없지만
0: 반도체 공장 말고.
1: 네, 산당상성이라는 곳도 있고요.
0: 예,
1: 네,
0: 오.
1: 왜냐면 그 주변에 제가 있거든요. 낭성면에 있거든요. 네.
0: 아.
1: 그러니까 제가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 곳이 산당상성. 네.
0: 그래요? 거기
1: 네.
0: 가면 어떤 게뭐 있나요? 구경할까 하고 맛집 두 개를 추천 딱 해줘야 청취자분들이 딱 가죠.
1: 네. 아, 맛집이야는 없고 구경할 때라는 건 산당상성하고 뭐
0: 예.
1: 오예 얌얌하우스 뭐이 정도면은 뭐
0: 아, 무슨 하우스요?
1: 오예 얌얌하우스 네.
0: 아, 아이고, 나 어렵네. 나 한참 생각했어요.
1: 맛집은 제가 특별하게 생각나는 데가 없는데
0: 네.
1: 구경할 곳은 있어요.
0: 아, 근데
1: 네.
0: 청취자분 오시려면은 쉽게 얘기하면 도시락 싸갖고 와라. 도시락 싸갖고 가서 구경. 어?
1: 거기 산에도 갔다가 뭐 오셔가지고 뭐차 한잔하시고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0: 그러시구나. 가볼 만한 곳이 많구나.
1: 네.
0: 생각외로. 문화생활은 어때요, 거기?
1: 문화생활,
0: 네, 할 만한 곳이 많이 있나요?
1: 글쎄요, 제가 거기서 문화생활을 좀 많이 안 하고 있어서
0: 아,
1: 뭐
0: 그래요?
1: 많은 것들이 지금
0: 예를 들어
1: 있긴 있죠.
0: 가수들이 이렇게 활동하는데 뭐 이렇게
1: 제가 제 지역에서는 활동을 지금 안 하고 있다가 제가
0: 아
1: 재작년부터는 좀 조금씩 이제 그 지역에 또
0: 네
1: 활동 뭐 비축제라든지 뭐 이렇게 뭐한그 한마음 뭐 축제라든지 이런
0: 네
1: 데는 제가 요즘에 이제 조금씩 참여하고 있는데요.
0: 네
1: 제가 이제 그냥 지역보다는 전국으로 이제 많이 좀 다녀서
0: 아 좋습니다. 노래를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1: 사실 처음부터 막 이렇게 노래를 해서 빛을 보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0: 네, 맞아요.
1: 서럼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또 가수들이요.
0: 네.
1: 그런데 한 분이 계시던 관중이 몇 분이 계시던 간에 그 관중이 집중해서 들어주셨을 때 그때만큼 너무너무 감사하죠.
0: 나의 노래를 정말 집중해서 경청해 주는 게 너무 좋다는 거죠. 오이에 씨의 어떤 가수로서 나의 큰 장점이 있다면?
1: 네, 가수로서 장점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음악으로 제가 이렇게 목표한 게 있었어요. 이렇게 음악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0: 네.
1: 그냥 저는 무대에서 이렇게 관중들이 계시잖아요.
0: 네.
1: 그냥 무대를 즐겨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는 것도 없고 네. 거기서 뭐 나의 뭐 이렇게 뭐 부각시킬 것도 없고 그냥 무대를 관중과 함께
0: 즐긴다.
1: 네, 그게 장점인 거예요.
0: 프로네.
1: 네, 장점이에요. 네,
0: 프로들은 즐기잖아요.
1: 네, 네. 그냥 즐기고 있습니다.
0: 와, 동영상 보니까 정말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1: 네네.
0: 그러시구나. 최대 장점이네.
1: 그런가요?
0: 예. 오예.
1: 네, 오예.
0: 오예 씨가 앞으로 가장 서보고 싶은 무대나 나만의 무대를 만들고 싶은 무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1: 제가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은데요. 가수분들이 네. 쓰고 싶은 곳은 가요 무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0: 네.
1: 제가 진짜 꿈이 있다면 콘서트를 전국을 돌면서 잘하지는 않은데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그러니까 멋진 음향과 멋진 곳에서 많은 관객 속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한에서 그
0: 단독 콘서트?
1: 네. 그런 거를 하고 싶어요.
0: 지금 꿈을 가지고 계시다?
1: 네.
0: 네. 하여튼 잘 되길 응원합니다.
1: 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0: 그럼 이쯤에서 네. 오이에 씨의 두 번째 곡 10분만 짬 들어보겠습니다.

0: 60분 만점.
1: 네. 오예.
0: 오예.
1: 오예 씨의 곡 10분 만점 잘 들었습니다.
0: 네.
1: 진짜 짬 내야겠어요.
0: 네. 10분만 투자하면은 네.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와,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1: 음악이 네네. 진짜 오예 하면서 놀아야 할 것 같아요.
0: 네네.
1: 와. 근데 직접 이렇게 어떻게 아이들 내신 거예요? 아니면 오예 씨한테 곡을 주면서 여기 맞다 이렇게 한 거예요?
0: 네. 제가 달라고 했죠.
1: 달라고 했어?
0: 네. 저한테 맞을 것 같으니까 아. 주세요. 이렇게 했죠. 네.
1: 와, 그랬어요?
0: 네네.
1: 행사장에서 인기 많겠어요?
0: 이게 지금 따끈따끈한 신곡이에요.
1: 아, 신곡이에요?
0: 네네.
1: 죽었어, 인자, 선곡.
0: 다 죽었어, 인자.
1: 다 죽었어, 인자, 진짜.
0: 예. 아, 네. 근데 행사장에서 보면은 다 죽었던 거야. 한 번에 안 잡지 예. 못해요. 예.
1: 짬 안 내면 죽었어, 인자. 짬 내도 죽고, 안 내도 죽고, 이거. 네.

0: 예, 좀 제가 사실은
1: 요리예요?
0: 네, 음식을 손놓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요즘에 이렇게
1: 네네.
0: 요리에도 관심이 많고요.
1: 네.
0: 그리고 또한 이렇게 패션에 있잖아요.
1: 패션.
0: 네, 제가 이제 가수 활동을 하고선 제 패션 감각을 잊어버렸어요. 왜냐면 제가 그래도 멋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가수로 딱 들어오니까 너무 화려하신 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1: 네.
0: 제가 이렇게 과부하가 걸려서 어떻게 패션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했다가는 굉장히 촌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짝이를 입으면 뭔가 좀 그런데 그렇게 또 입어야지만 또 가수답고 해서 제가 이제
1: 네.
0: 패션에 어떻게 하면은 조금 이렇게 가수답게 그리고 연예인처럼 될수 있을까? 패션에 갑자기 관심이
1: 와,
0: 많아졌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그럼 뭐 부동산에 관심 없어요? 아니, 의식주를 딱 갖추는데 지금 요리에다가
0: 네네
1: 패션에다가 이제 집만 되면 되거든.
0: 네 인테리어도 관심 있긴
1: 있긴
0: 해요. 네,
1: 해요?
0: 근데 하지
1: 예.
0: 못할지 못할 뿐이지. 네
1: 아, 그래요?
0: 네
1: 원래 패션 이쪽에 좀 굉장히 좀 보는 선견이 좋으신가 봐요?
0: 아니요, 아니 그렇게 저는 예전에 멋쟁이란 소리를 들었는데
1: 네.
0: 이상하게 뭔가가 이렇게 안 맞더라 안 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1: 어떻게 멋을 넘어가지고 화려하게 가다 보니까 이게
0: 네
1: 밸런스가
0: 네
1: 안 맞는
0: 안
1: 거죠?
0: 맞아요. 네 화려하게 해야 되니까.
1: 예.
0: 네
1: 아, 이제 멋은 포기하시고
0: 네.
1: 가수로서의 화려하게
0: 아, 네.
1: 10분만 짬을 내세요.
0: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선배님.
1: 아,
0: 10분만 짬을 내서, 네, 아주
1: 네.
0: 과감하게. 네,
1: 네네네.
0: 알겠습니다.
1: 아니, 요리는 왜 요리를 이렇게 또 좋아하시나요? 요리 평소에 어떤 요리예요? 뭐 서양 아니면
0: 아니,
1: 궁중 요리 아니면
0: 아직
1: 한식?
0: 그런 거 가리지 않지만,
1: 예.
0: 그래도, 음식을 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음식이라도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근데 노래도 그렇잖아요.
1: 네네.
0: 노래, 어떤 노래를 이렇게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 똑같이 음식도, 네,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다짐에서, 네.
1: 다짐을
0: 네.
1: 평소에 잘 하시면서 또 다짐이 아니고,
0: 잘하지는 않아요.
1: 아,
0: 잘하진 않는데,
1: 보통?
0: 네네.
1: 아, 보통?
0: 잘하고 싶은 욕심. 그러니까,
1: 아, 그래요?
0: 제가,
1: 아니, 원래 기본적으로 잘 하시잖아요.
0: 제가 노력 빼고는 보일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 와,
0: 항상 이렇게,
1: 노력파예요?
0: 네. 잘하진 못하는데, 항상 그냥 노력. 네.
1: 노력, 그 부분은 참 마음에 드네.
0: 네.
1: 네, 제가 노력하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0: 네.
1: 네.
0: 정말 잘하지는 못하는데,
1: 예. 네.
0: 잘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노력하는, 네, 그런, 네,
1: 아니,
0: 오해입니다.
1: 점수가 안 나와도 책상에 앉아있으면 뭐라고 말을 못하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잖아.
0: 열심히만 앉아 있어도, 네,
1: 예. 네. 아니,
0: 그렇잖아요.
1: 그거는 누가 뭐라 못한다니. 부모도 말 못해. 책상에 공부하는데 어떻게 웃어, 이거. 근데
0: 제가 그런
1: 그거를,
0: 편이에요.
1: 아, 오예.
0: 네,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1: 예. 네.
0: 볼메라는 볼수록 매력적인 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1: 아, 그래요?
0: 네,
1: 이야.
0: 처음에는 잘못 느껴요. 오래 지켜봐야 돼요.
1: 아.
0: 네, 그리고 제가 멀티가 못 돼서 한 가지뿐이 못 해요. 그래서
1: 예.
0: 뭔가에 집중하고 있으면 누가 옆에서 불러도 못 하고 두 가지 일을 시키면은 잘못 해요.
1: 그러네요. 내가
0: 네,
1: 지금
0: 그래서.
1: 잠시 봤거든요. 아, 이게 매력 덩어리인가 봐요.
0: 네, 아하,
1: 이따
0: 네.
1: 가지 마시고 저기 좀 잠깐 서 있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많이 알아도 선배님하고 잠깐 얘기해서 안 되고,
1: 네.
0: 오래 지켜봐야지
1: 아,
0: 돼요.
1: 오래 지켜봐야 또
0: 네.
1: 하루는 봐야 돼요?
0: 그렇죠.
1: 아따,
0: 그러면,
1: 참.
0: 쟤 볼수록 매력 있네?
1: 아, 그래요?
0: 엉뚱하고 발랄하네? 이렇게
1: 아,
0: 보실 거예요.
1: 아니, 동영상에서 보니까 이미 발랄한 건 내가 감지했어요.
0: 네,
1: 근데,
0: 허당해요, 엉뚱하고.
1: 아, 그래요?
0: 네.
1: 매력은 내가 발견을 못 했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0: 네,
1: 또,
0: 허술한 게 매력입니다.
1: 아, 허술한 게
0: 네.
1: 가장 큰 매력이네. 허술하게 봤다면 죽는 거야.
0: 그게
1: 오,
0: 네,
1: 그러시구나.
0: 다른 사람이 볼때
1: 예.
0: 굉장히 야물딱지고 그렇게 보시는데 알고 보면
1: 예.
0: 허당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거에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1: 오, 거기에 함정이 있구나. 하, 진짜. 원래 허당인
0: 네.
1: 사람이 좋거든.
0: 아, 그래요?
1: 예, 그걸 보고 또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아,
0: 아,
1: 좋은
0: 네.
1: 장점 많이 가지고 계시다. 오. 오이에 씨의 그 인생곡을 하나 꼽는다면 어떤 곡인가요?
0: 저는 패티김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분의 스타일, 노래 부르는 스타일도 좋아하고 하는데요.
1: 네.
0: 그분 노래 중에 그대 내 친구여라는 노래를, 네,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1: 아, 어떤 계기로?
0: 제가, 코로나 걸리고 좀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가수 활동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저의 친구가 돼준 분들이 관객분들, 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뭐 팬들이 많거나 이러진 않는데 그분들이 제가 무대에 섰을 때 박수 쳐주시고 그래도 못해도 잘한다라고 해주시는 그분들이 저의 친구였 제가 내 옆에는 늘 이렇게

0: 친구가 없지? 그리고 왠지 모르게 혼자인 듯한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기도 했었는데,
1: 네.
0: 그분들의, 그, 감사함?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대 내 친구여라는 노래가 저의,
1: 아, 그러시구나.
0: 네,
1: 의미가 있네요.
0: 인생곡이 되었습니다. 네.
1: 아, 오이에 씨 앞으로 꿈은 어떤 건가요? 꿈.
0: 꿈은요, 네,
1: 네.
0: 특별하게 뭐 꿈이야, 뭐 예전에는 꿈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제가 그냥 열심히 활동하고 그것들을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의, 이게 그, 저의 그런 감정?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제 꿈이고, 그 음악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감 소통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1: 와, 오로지
0: 네.
1: 노래하시면서 공감 소통.
0: 네네.
1: 예전에 꿈이 많았는데 꿈다 왔다 갔다 놨어요.
0: 꿈요? 그래도 이렇게 지금 지나고 보면 그 꿈들을 다 이뤘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는 꿈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1: 바뀌어요,
0: 맞아요.
1: 진짜.
0: 전뭐 선생님 될 거야, 뭐 간호사 될 거야, 나는 가수 될 거야 했던 이야기들이 사실 다 직업으로 다
1: 아,
0: 했었어요.
1: 직업을 했어요. 간호사도 하셨어요?
0: 네, 간호 쪽으로도 한 10여 년 넘게 했었고요.
1: 와,
0: 수술실, 뭐 건강검진실에서
1: 진짜 좀 삘이 나오네. 이 얘기 하시니까,
0: 네,
1: 오.
0: 그쪽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뭐 정관 수술, 뭐 이렇게 치질 쪽에 뭐 이런 거라든지 뭐 포경 수술에
1: 아니, 뭐
0: 대해서는
1: 밑에 쪽으로 가요? 위쪽은 없어요?
0: 위 쪽에는 뭐 내시경, 위내시경 뭐 이렇게 뭐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빼고 뭐
1: 아,
0: 이런 거
1: 그래요? 아, 밑에는 좀 냄새 나서 위 쪽으로 좀 해야지. 아, 참. 아, 그러시구나.
0: 네, 그래서 제가 비유가 조금 강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비유가 강했던 사람이 정말 비유가 갑자기 약해지면서 싫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랬다 보니까 그 길이 또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되면서 제가 또이 길로 이렇게 또 가게 되었습니다.
1: 참, 직업이 종합 선물 세트네.
0: 네네.
1: 오.
0: 인생 경험이 많아요.
1: 아, 그래요? 볼수록 매력이
0: 네,
1: 있다더니.
0: 볼매. 네.
1: 볼매. 아, 피곤해. 이렇게 많이 알아.
0: 피곤해요.
1: 아, 얘기하다 보면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도 아쉬운데 다음에 꼭 초대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0: 네,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0: 지금 헛기비의 주인공 우리 또 우리 진행자 또 선배님과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소리문화 콘텍츠 쇼 이렇게 또 즐거운 방송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주까지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이런 계기에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1: 네, 청취자분들께 앞으로 활동 계획과 끝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0: 그냥 있는 그대로 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보시는 거랑 또 이렇게 직접 이렇게 보는 분들이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께서 그냥 순수하게 아, 오해는 저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조금 더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가수 오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이에 씨도 매일매일 즐거운 무대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이에 씨의 따뜻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이에 씨의 목소리로 김난영의 가인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진연의 소리문화 콘텐츠쇼 가수 오이에 씨와 함께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았고 난 끝내 그의 뒷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 이젠 웃어야지. 난 처음부터 그 사람의 여자가